Sizlerimden Ayem Ayılçı ve Ayana Kasımova oldu. 여러분들께 지금 키르기스탄 노래 품모님 노래였어요. 지금 이어서 구지깃 갈르급 아테네 품모님 우리 사랑한 부모님들한테 또 하나 노래를 듣게 했습니다.

0: кыргыз элинде үйбүлө кичинекей мамлекет деген сөз бар. Анан айта жибес, кээ суроо бергим келип турат.
1: Ооба.
0: Сиз Корея улутуна турмушка чыккансыз да, анан кийин бул жакта кандай өзгөчөлүктөр бар, кандай кыйынчылыктар бар? Эмнеге Корея менен кыргыз үйбүлөсүн эгер салыштырып карасак?
1: Чигим Айпери чоанта чилмунер хэнэнде, чега Hangukiso saneunji eolma daedeukgo, kurigo jega gyeron iminjaeyo. Jeodo hanguk saramata gyeronhago, Kirgistan-gwa hanguk-ge gajokderi jaichomiyeotdeon geosinji mulabeosseumnida. Hanguk-eseodo gajok salme jungsimiraku hal su isseumnida-rago senggakhaeyo. Oji saldeun, Kirgistan-gwa hanguk-ini bisdan jeomun jeobbonchaeneun gajok-eun usoniraku senggahabnida. 가족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탄 한국은 가족은 부모님, 남편, 우리 모든 자매 동생들, 누나 오빠 누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있는 것은 따뜻하고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어디 살아도 사람은 삶이 똑같아요. 근데 언어와 문화가 차이점만 있지만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존경하면 그거는 다 모든 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페리 아이페리는 결혼했어요?
0: 쪽 아저씨한테 들으시고 저래긴.
1: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떤 가족을 누리고 싶어요?
0: 네기지 biz 위드 5 адаммыз, атене манагин 3 3 кызбыз, 2 жан бар. Анан мен дагы ошо өзүм келечекте чоң үй бүлө болсок деген кыялым бар. Анткени үйдө көп адам болуп турса кызыктуураак убакыт өтөт.
1: Айперинин가족이 대가족이라서 다음에는 결혼하면 꼭 큰 가족, 대가족으로 가고 싶대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화이팅 응원할게요.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중심이라는 말이 하면 키르기스 말에는 위블르 키친에 메켄 모든 가족 가족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족을 이루면 가족에서 모든 자기가 생각과 그리고 있는 규칙과 모든 게 있으니까 문화, 가족 문화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하고 한국은 가족을 보면 지금 많이 달려주겠죠. 요즘은 21세기에 보면 많이 가족 모습을 달려줄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족도 있고 한 가족 부모 한 명, 두 명, 세 명.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 뭐니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려졌어요. 그러면 아이베리 키르기스탄은 대가족이요 아니면 작은 가족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지금?
0: азырынча бизде үйбүлөлөр чакан болуп баштады көрүнөт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муундагы адамдар көбүнчө мурдагыдай 8 бала 10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байт анткени 1-2 эле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йт да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жашоо шарт экономикага байланыштуу дагы баланы дагы чоңойтуу өзүнчө бир жоопкерчилик ошону азыркы жаштарыбыз айрыкча мындай аң сезимдүү болуп баштады окшойт ошого 1-2 эле балалуу үй бүлөнү кездештирсе болот
1: Киргизстандын өзүмдө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교하면 많은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뭐 가족을 일으키고 많이 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과.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보면 아이들 가족 결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키르기스탄도 갈수록 옛날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3명, 4명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2명 나는 것은 더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멀리 가치가 뭐냐면 자기 가치를 갖고 그리고 자기 삶에 살고 싶은 사람들 더 많아졌어요. 교육도 받고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많이 모습을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펠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이 적은 거 좋아요? 아니면 많은 것은 좋아요?
0: Bir tarafı plus çağı da var, anan ki minus çağı da var da. Plus çağı, eğer de çoğun üy bile bolsa, anda alar biri-birine bolğun mamilesi özgörüşü mümkün, toz, jakşı da biri-birden jerden berip turat. Eğer de jopkerçilik tarafı angarasak, eğer de iki balanı jakşılap östürüp, alarga jakşınakay bilim berip, karasa, anda iki balalı ile bolğun jakşı eken de. Ankeni, köp balalı bolğun da, bardık baldarına bir de karal bağlat, gerine, окуусуна акча жетпе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башка жанагындай кружокторго бара алба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анткени көп баланын багыштагы бул чоң каражатты талап кылат.
1: А,지금 아이페리시는 생각이 뭐냐면 가족은 대가족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가족을 책임 있게 한다면 그걸도 한쪽을 보면 좋은 것이고 한쪽을 보면 더 책임 많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두 명 있으면 그만큼 더 교육,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대가족 있으면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책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가 두 명 있으면 충분히 생각하는 거 사람들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펠이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싶어요?
0: 에이크.
1: 아, 아이 두 명을. 그러면 남자애예요? 그러면 여자애를?
0: 비르가스 비르발아.
1: 아, 딸과 아들. 그래요. 저도 지금 아이 두 아이 엄마거든요. 딸하고 아들 있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를 30대 낳았어요. 30대 낳았는데 아, 결혼 원래 몇 살에 가고 싶어요, 결혼은?
0: 35살까지 체인데 보일러텀.
1: 아, 그래요? 아, 좋은 거네. 왜냐면 나는 결혼할 때 27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를 첫 아이를 30대 낳았고 그리고 둘째는 33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을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각부 도움이 됐다고 들었으면 만약에 20대 결혼한다면 물론 아이를 빨리 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고 지금 아이들 더 크기가 좋은데 근데 보니까 20대 결혼하는 거와 30대 결혼하는 거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김에 우리가 바울 시린자는 딸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를 들어볼까요? 미르베카 타베크 바울 시린자는이라는 노래 들어보십시다.

0: 지금 여러분들 아빠라는 에르란 안다쉬프 아빠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지금 한국에는 예전엔 중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르기스탄 어때요?
1: 그르기스엘인데다가 ошол үй жаңы эки үй бүлө урулатканда дагы өзгөчө салттары бар. Мисалы, биринчи кыз узатуу бул деген ошол үй бүлө кызын турмушка узатуу деп саналат. Анан кийин өзүнчө үлпө той дагы берилет да. А Кореяда дагы ушундай салттар барбы?
0: 네, 원래 한국에서도 정통이 있죠. 결혼 문화는 먼저 만나고 부모님들 같이 뭐 만나는 자리 있었고 거기서 부모님들 같이 얘기도 하고 키르기스탄은 원래는 같이 만났다가 같이 결혼하고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같이 부모님들 결혼시키는 결혼식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결혼식을 할 건지 얘기해서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제가 들었는데 칼름이라고 있다고요. 칼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키르기스탄다 칼름 деген 뭐 ошол эмеге кыздын ата-энесине жана кызга берилет бала тараптан. Бул калымды ошол эмеге кыздын атайын кызга септеп деген дагы бизде салт бар. Бул ошол кыздын ата-энеси жаңы кызын турмушка узатканда атайын жана андай керектүү буюмдарды даярдайт да. Мисалы журкан төшөктөрдү, идиштерди жаңы үй бүлөгө эмне керек болот, ошол жаңы үйүнө ошолго керектүү нерселердин баардыгын тең ошол бала анын ата-энеси берген акчага сатып беришет. Бул ошол жаңы түптөлгөн үй бүлөгө кичинекей инвестиция деп дагы атасак болот да.
0: Киргиздин чондоңосо калымиранын го боняман кёрон чон шиллан чоги же шинбу кажоеге ейирип пионагу чумбянын чонтонжогин хунсу мунуа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혼수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감이 집을 사면 아내는 이제 아내가 이제 신부님이 사고 그런 거를 다 하는 것은 키르기스탄은 반대로 갈음은 신랑감이 그 돈을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표현해서 예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가름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1: Бизде жанагы региондорго жараша ар кандай бөлүнөт. Мисалы мен өзүм Таластыкмын, анан кийин Таластын кыздары кымбат деп айтылат да. Мисалы 500 миңден башталат эми калыңдарычы. А кээ бир региондордо 200 миң беришет, 300 миң беришет, ушундай ар кандай эми өзгөчөлүктөр бар.
0: Кремен чиокмада тарыдырагою. Эри калымын элсу икку, тонуру нерсил те. Ури Айперинин Таласыранын чиокесо чушинио. 원래 달라스 출신 아가씨들은 비싸대요. 이게 가름을 받을 때는 아주 돈을 많이 줘야 된대, 신랑감들이.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돈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전통 문화는 뭐냐면 마흐르라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감이 여성 이제 신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신부 이제 생각해보고 그런 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집도 가질 수도 있고 자동차도 아니면 핸드폰 뭔가를 이제 아니면 금 원한 대로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신랑감이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홍수 문화가 여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베리. 알베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1: мен өзү Кыргызстанда жашагым келгендиктен кыргыз адамына турмушка чыккым келет.
0: 그러면 알베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싶대요. 왜요?
1: Кыргызстанда жашагым келет. Өзүнүн ошо өлкөмө пайда келтирип ошол жакта жумуш кылсам жакшы болот.
0: Ойлонун Киргизстанда салгы шипку, Киргизстанда со결혼하고 싶고 가족도 이루어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아나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2: 민다가 그러거든 지기네 트롱스 가족은 게렛.
0: 아, 아이아나도 우리 아, 키르기스탄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자, 아까 마흐름이라고 말하면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정과 책임의 의미로 전달하는 결혼 예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여자가 원한 대로 줘야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마흐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이페리?
1: 어서 우출결겐데 월남도 들어가는
0: 그러면 그 예물은 얼만큼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1: негизи махр бу эмеге аял затына как страховка сыяктуу дайда ошого карата мисалы үчүн кээбирлери квартира сурашы мүмкүн же болсо какой то акция сурашы мүмкүн кийин өзүнө мындай керек учурда ошол акчаны колдонгочу мен пока ойлоно элекмин бирок ошондой материалдык жактан сурайм го
0: айпери ишинин эмул иже 아까 마흐르 말씀드리면 존중과 책임의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돈으로 그걸 생각한대요. 이제 조금 그거를 대한 뭐 자동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도 돈으로 받은 것이 더 좋은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지. 아야나는 뭘 받고 싶어요, 아야나?
2: 맨델의 아이피레이 주인인데 얘네.
0: 아. 아야나는 또 돈을 맞아요. 돈이 최고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가 진실을 말한 것이 지금 물론 돈이 다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정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차이점이 가족과 그래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어떻게 줄 건지 키르기스탄은 가장 중요해요. 몇 명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던 길이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남쪽이 아니면 북쪽에 살면 거기서도 정통이 완전히 달라요. 주는 예물도 다르고 받은 것이 주는 것이 있고 어떻게 이 옷까지 입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여기 가자는 것은 여기 사던 길이 많아서 그걸 이야기를 나눈 건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김에 또 노래를 들어볼까요? 좋은 노래는 우리가 Ü Bülü 가족이라는 노래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으뮬레 와슬리딘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노래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네틸 맥이시라는 가수가 노래를 할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0: 네, 지금 우리가 아타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놀론 나십. 이 노래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 가수가 지금 모든 어떤 내 생, 삶 위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힘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따 시드작시그름. 아이페리 아땅 사근눈부.
1: 어, 그리에다 길게는 메기야.

0: Данын аш калды, анан ошол учурда сагынып атам.
1: Айперидуа,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전화하면.
0: 사근 듬데 파이트 마콤.
1: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하면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대요. 저는 하고 싶어도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아빠 잘 계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KHK 라디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결혼 생활 그리고 비슷한 점은 뭐는 게 이야기해보고 물론 한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르기스탄과 한국은 차이점을 조금씩 얘기해 배워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다 그리고 알피리였습니다. 알피리 해보세요.
0: 뜨근 그 에체르 жакшы болду деген ойдобуз. Анткени ошо үй бүлө эң жакшы темалардын бири үй бүлөгө арналды. Анан кийин Кореяда дагы ушундай үй бүлө айы атайын үй бүлөгө арналган майрамдар бар экенине өтө кубанычтамын. Ар бир үй бүлөгө бекем ден соолук жана жакшы мүнөттөрдү каалайм.
1: 네, 5월달은 아름다운 5월달,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함과 사랑, 나눔, 추억. 이번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머니 어머니의 날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모님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키르기스탄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래오래 함께 예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런 의미로 우리 노래를 들을 거예요.

0: 네, 이렇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K2K 라디오였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들께 같이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Sports Jumbo.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튜브 방송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자, 5월이 장미의 계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꽃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죠.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 수목원과 임실 N장미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도외에서는요, 세계 장미 축제가 이번 주부터 전남 곡성에서 열리네요. 약 1,004종류의 화려한 장미가 한 곳에서 만나는 국내 유일의 세계 장미 축제입니다. 특히 남원과 가까워서요, 광활루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고 또 남원 추어탕의 진한 국물을 풍미해 보는 것도 추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 소식으로 구청과 김천 상무의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프로야구 소식에서도 두산과 주중 경기 그리고 삼성과의 주말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북현대가 주중에 두 번 경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부천과 김천 상무의 경기, 변함없이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두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지금 전주대학교에 출근하신 거죠?
2: 네, 학교에 있습니다.
1: 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설도 해주시고. 또 이제 교수로서 또 제자들도 강의하시는 시간이 임박해져 있어서. 자, 아무튼 한 25분간 정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2: 네.
1: 네네. 먼저 부천과의 경기, 내용부터 좀 총평을 하고 들어갈까요?
2: 그때 전북현대 입장, 그리고 전북현대의 팬들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고요.
1: 네.
2: 경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1: 네.
2: 사실 이날, 전북이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아마 지금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 전에 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1: 네.
2: 하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네네. 특히 이제 11대 10, 이 숫자가 거의 뭐 88분, 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선수 출전 구성도, 당시에 어땠습니까?
2: 사실 이제 전북이 리그를 더하면서 부상 선수들도 있고
1: 네.
2: 그래서 지금 그날 특히 보면은 중앙의 그 센터백 자원의 김하진 선수, 측면의 이상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수비전에 들어와 있고요 수비진에
1: 네.
2: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1: 네.
2: 아무튼 뭐 전북이 이날 뭐 4-2-3의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의 명확성과 방향을 전혀 보여줬던 그런 선수의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특히 이상명 선수나 김하준 선수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기 어때요? 잘 호흡이 맞고 있죠?
2: 그럼요. 뭐 그날 부천 경기는 호흡을 얘기하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1: 네네.
2: 워낙 뭐 일방적인 경기가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 우위 상황에서의 수비의 능력들을 평가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1: 네.
2: 우리가 줄곧 계속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네네.
2: 특별함이 없이 좀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경험했다라는 측면으로만 평가가 가능할 것
1: 아,
2: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2: 예.
1: 그 전반전 시작 2분 만에 주심의 레드카드로 퇴장한 선수가 부천 FC에서 나오면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2: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K리그나 뭐 여타의 프로리그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2: 근데 선수들의 몸싸움 과정 속에서 팔이 상대 얼굴을 가격하는 것들은 지금 강력하게 퇴장 조치를 하는데,
1: 네.
2: 그날 그 다산이가 2분, 시작하고 2분이나 됐나요? 2분도 안된 상황 같은데, 그때
1: 네.
2: 이승우 선수하고 이게 경합 상황에서 팔꿈치로 이승우 선수 얼굴을 가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VR에서에 대한 심판에 대한 판정들은 퇴장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숙제 우위 상황을 약 100분 가까이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1: 그렇죠.
2: 초과 시간까지.
1: 네.
2: 여기서 이제 전북이 사실 득점을 하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경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그 경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인데요. K리그 역대 최단 시간 퇴장 2위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자, 이번에 이제 그 전반과 후반에 양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2: 뭐 너무 시작 아주 이른 시간에 추적 우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북이 골
1: 네.
2: 점유율을 막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1: 네.
2: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전북이 우리가 리그 초반에도 부천의 밀집 수비에 당했던 것들이
1: 그렇죠.
2: 기억을 하시잖아요. 3대 1로 패해서 리그 초반 첫 경기에.
1: 네.
2: 그것도 연상하게끔 만드는 수비적인 단단함을 부천이 보였고요.
1: 네.
2: 이 상황 속에서 뭐 이승우 선수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 공격 자원들의 슈팅들이 있었지만 그날 또 골키퍼 역시도 또 대단한 선방이 있었고
1: 그렇습니다.
2: 예, 전북이 이게 정말 득점을 하는 것이 없어서 아쉬웠지 정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단정짓기도 어려운 그런 부천의 골키퍼의 어떤 선방 능력을 보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후반전에 이제 그 이영재, 김승섭을 투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이제 당겼고,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티아고의 헤드골이 터졌으나 업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이게 좀 뭔데 아쉬워요, 이 경기, 이 내용이.
2: 그렇죠. 뭐 상대 이 티아고가 골 취소가 됐던 것들은 사실 아쉽죠. 또 이영재가 그때 또 왼쪽에서 굉장히 크로스를 또잘 올렸었고요.
1: 네.
2: 티아고가 높은 타점 헤더에 골망을 흔들었지만 티아고의 이 상대보다 어깨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판정에 의해서 지금 취소됐는데 매우 안타깝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1: 네네. 뭐, 어느 방송사의 캐스터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그런,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지만은 너무 아쉬웠던 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티아고의 헤더도 정말 참 일품이었어요. 그, 네.
2: 그렇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그볼 점유율이나 슈팅이나 유효 슈팅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경기 내용으로 봐서는. 자, 그렇다면 그 수비를 이제 부천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장신 선수를 기용을 해서 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작전이었는데 저는 좀더 중앙 돌파를 더좀 하면서 섞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2: 사실 전북이 지금 최근 보여주는 그 공격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부천뿐만 아니라 여타의 팀들이 대부분 밀집 수비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북이 어떻게 이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북이 양쪽 측면에 있는 그 스피드한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를 인피치로 끌고 들어와서 즉그 인사이드 안에 가운데로 들어와서에 대한 볼 프로그레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 유연성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프패스 그 이후에 넘어가는 침투에 대한 특히 전북에 있는 공격 자원, 미들 자원들이 좀더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득점을 더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2: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전북 선수들이.
1: 네네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한 그 팀을 만나게 되면 득점에 그렇게 아쉬움을 자꾸 보이면서 지금 현재 승수를 쌓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죠.
1: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를 출정 시키는 것은 중앙 공격을 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2: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승우 선수 하나의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전체적인 네. 선수의 경기적 포지션 트레이닝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전북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요즘 프로축구를 보면은 골키퍼 싸움인 것 같아요. 마침 보면 골키퍼들이 네. 선방을 잘하는 팀들은 이기는데 아주 그냥 양팀 전북 현대도 그렇고 부천의 김형근 골키퍼 이 슈퍼 세이브가 말이죠. 정말 네. 저 그날 저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아 정말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막아내니까. 근데 혹시 이 김형근 골키퍼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2: 뭐 김형근 선수가 뭐 사실은 저희도 전북 선수들에 몰입돼 있지 뭐 여타의 선수한테 다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제가 K리그 지금 그 TSG를 지금 4년째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슈퍼 세이브는.
1: 네.
2: 그래서 아 정말 특징적이었고 부천의 승점을 가져오는 그런 선수를 넘어서 정말 3, 4년 만에 한 번 보는 그런 인생. 게임을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전북은 그 인생 경기에 득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후반 막판에 티아고의 슈팅을 부천의 김영근 골키퍼가 쳐냈고 이것을 또 이승우가 재차 밀어넣어서 많은 관중들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근 골키퍼가 또 팔을 뻗어가지고 득한 골을 막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골키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 네네. 네.
1: 후반 이제 30분에 모타까지 투입하는 작전을 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2: 사실 아무리 상대가 숫자가 적고 하나가 적고 또 우리가 숫자가 많고 뭐 그 키 큰 선수를 두 명을 세워서 뭐 트윈타워를 한다라고 해도
1: 네.
2: 결국은 이 공간을 흐트러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상대를.
1: 그렇죠. 네네.
2: 흐트러내는 데는 물론 결정적으로 헤더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 네.
2: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 선수를 더 많은 선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내고 또 상대의 공간을 창출하고 포지션으로 자꾸 변화를 주면서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더 우선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네.
2: 물론 이게 또 성공했다면 네. 못다가 들어와서 성공을 했다면 또 트윈타워에 대한 이슈가 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상대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 네네. 그 이승우 선수가 K리그 4월에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2: 네네.
1: 네네. 그게 이제 지난 4월 4일에 울산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40여 미터를 드리블로 돌파하면서 골 에리어 지역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는데 기억나시죠?
2: 아, 저도 그날 경기를 가서 직접 직관을 했었습니다.
1: 네네네. 네. 예, 이달의 골을 선정했는데 아마 충분히 골 이달의 골이 되는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2: 그럼요. 사실 이승우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 그리고 네. 그런 그 기술적 능력.
1: 네.
2: 또 그게 현대가 매치였잖아요. 그래서 라이벌 매치에서 그 골을 통해서 전북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1: 네.
2: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북의 팬들한테 기억으로 아주 오랫동안 남을 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피와 부상 100만 원을 받았고 자 이제 이번에는 김천 상무 어제 경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렵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막판에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총평을 부탁합니다.
2: 사실 또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고 가느냐, 비기고 가느냐, 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 달간의 팀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또 전북은 여기에 또 이벤트까지 추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중이 또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1: 네,
2: 경기였고 네.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북은 최선에 대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전에 말씀드린 부천과의 치탄 양상을 또 맡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티아고가 마지막에 득점 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다는 것. 특히 이 1대0의 승리가 6경기 중에서 최근에 4승 2무로 패가 없이 좋은 흐름으로 쉽게 들어갔다는 것은 전북이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쉽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만일 무승부가 돼가지고 3승 3무 승부가 됐더라면 선수들도 그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에 아마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그 한 골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한테도 그렇고, 네네. 승리한테도 그렇고요.
1: 네네.
2: 매우 큰 일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네. 자,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은 계속해서 김하준 선수가 나왔는데, 조희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부상인가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2: 아, 뭐 저도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까지.
1: 네네, 그러셨죠.
2: 네네.
1: 아마 경고 누적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김하준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도 경기도 아주 뭐 한두 번에 좀 실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경기를 잘 풀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김병빈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 계속 나오는군요.
2: 네네네. 부산에서 복귀를 했고요.
1: 네.
2: 또 뭐, 그날 보니까 김하준 선수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네. 충분히 자기 몫을 다해준 그런 중앙수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네.
2: 뭐, 좌우에 뭐, 김태현 선수나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적인 측면을 잘 만들어줬고, 아시겠지만 이승우 선수가 계속 지금 왼쪽에 선발로 지금 출전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경기를
1: 알겠습니다.
2: 네,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자, 전후반 양팀 간의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볼까요? 생각이 되는데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전북의 축구나 전북의 전술의 방향은 이미 보여져 있잖아요. 볼
1: 네.
2: 정의를 높이 하면서 측면에 있는 발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고 득점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했고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김주찬 선수의 슈팅을 또 성범균이 잘 맞고
1: 기가 막히게
2: 이기를 넘겼고
1: 네.
2: 또 코너킥 상황에서 못다이 결정적 헤더 이동진 패스를 못다이 1대1기 이런 것들은 사실 득점이다 싶었는데 또 백정호 골키퍼의 세이브에 맞춰서 참 아쉬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부천의 골키퍼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송범근 골키퍼는 뭐 다 국민들이 아는 골키퍼이고 이 백종범 네네. 골키퍼 김천의 말이죠. 아 대단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2: 네, 아, 그럼요. 뭐, 저희 골키퍼들이 그런 세이빙 능력들이 되게 좋은데.
1: 네.
2: 이날도 뭐, 보니까, 백정봉 선수 역시도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후반전에 보면은 이제 전북 선수들이 이제 선수 교체가 좀 있었어요. 오르단과 이승우를 빼고, 감보아와 김승섭을 접어넣고, 이동준을 빼고, 티아고를 투입했어요. 이 티아고의 네. 타임. 선수 교체 타임이 참 좋았다고 보는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내용.
2: 아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티아고가 거기에 정재영 감독에 대한 믿음에 부응을 했고
1: 네.
2: 또 3만 관중들을 흥분시켰던 그런 결정을 지었던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1: 네.
2: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북이 그런 특별한 흐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1: 네네.
2: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후반에는. 근데 이제 그 아쉬움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티아고가 전술적 변화 또 그 이후에 대한 득점까지 만들면서 결국 이 답답했던 흐름을 깨고 승리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굉장히 전북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후반 추가 시간 6분을 주었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정각판 시기가 6분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득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결승골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아 세상 저렇게 멋지게 그리고 인셉으로 저렇게 슈팅을 때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승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1: 너무 좋았어요.
2: 끝났다고 봤죠.
1: 그러니까요.
2: 시간은 뭐 다 끝났는데 왼쪽에서 이영재 선수에 대한 크로스 그리고 흘러나온 볼을 감부아가 오른발로 가.
1: 그러니까요.
2: 네. 결국 문전 앞에 세도하고 있었던 티아고 발 앞에 떨어지고 티아고가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면서 아 정말 이 오랜 시간에 그 득점을 갈구했던 전북한테는 정말 대단한 그런 득점으로 승리를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득점이 되지 않은 아주 아쉬운 수술을 보면 사실은 못다 이게 기회가 두 번에 완전 찬스가 왔었잖아요.
2: 네.
1: 전반 36분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김진규의 정교한에 올린 크로스 못다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강렬한 헤더를 했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가 잘했고 그 네네. 이동준 선수가 전방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드리블 패스 그 다음에 못다가 슛을 때렸는데 아, 그 장면 너무 아쉬워요 그 장면이.
2: 사실 뭐 저는 두 개로 봤어요. 이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1: 네.
2: 이동준 선수가 그거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 네.
2: 못다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1: 네.
2: 근데 뭐 어쨌든 못다의 슈팅은 나쁘진 않았는데 패밍적으로도 그렇고 각도상으로도 그랬고 근데 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백정봉 선수의 또 몸에 맞고 나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아이프튼 골키퍼는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부분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백종봉 골키퍼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상대편 골키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라운드 경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2: 네.
1: 좀 더 있어야 전반 길이가 끝나는 건데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15번의 경기 이제 쭉 보셨잖아요. 저희가
2: 네.
1: 어떻습니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15라운드까지 7승 5무 3패를 했거든요. 네.
2: 사실 전북이 그 15라운드를 끝난 이후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1: 네.
2: 리그 초반에 수비적 불안이 있었고요.
1: 네.
2: 그 수비적 불안을 조희재가 합류하면서 견고함을 만들면서도 3연승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갔고
1: 네.
2: 그 이후에 뭐 다소의 공격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북이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하지 않고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북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
1: 네.
2: 이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1: 네.
2: 또 전북이 보여줬던 그런 공격에서의 조금의 답답한 부분들을 이번에 휴식기에 잘 만들어서 정정윤 감독이 다시 리그에 복귀를 하는 7월에 되면은 충분히 전북이 다시 한번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는
1: 네.
2: 것을 잘 보여준 15라운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쭉 관전을 해보면서 15번의 경기 중에서 한 무승부 두 경기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는 그런 미련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2: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1: 그렇죠. 네. 어제 만일 김천 상모에게 무승부를 끝났다면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반 이제 15라운드 끝나고 서울이 32점, 울산이 26점 승점으로 전북이 26점인데 울산과 전북과의 차이는 골득실 차로 2, 3등이 된 것 같아요.
2: 네, 뭐 득실 하나가 좀 부족하죠 전북이.
1: 그렇죠.
2: 실점은 전북이 더 훨씬 적은 실점을 했지만 득점이 울산이 앞섰기 때문에
1: 네.
2: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2: 서울하고의 그 두 경기 6점 차는 분명히 전북이 이 격차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1: 네.
2: 승점이기 때문에 정말 네.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15라운드 동안 고생하셨고 잠시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저희가 방송 내용이 있으면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1: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네. 네. 자, 그 외에 이제 전북연대 소식을 좀 한두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연대 어제 경기에서 최근에 공개된 블랙 앤 골드 유니폼 아주 그 무게가 있으면서 괜찮은 그런 유니폼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강렬한 블랙 컬러와 골드 포인트가 적용된 새로운 유니폼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녹색 유니폼에서 바로 이런 블랙 컬러로 바꾸지 않을까 온 이제 축구장이 말이죠. 그다음에 어제 김천 상무와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가수 잔나비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한 30분 후에 공연이 시작됐는데 31,417명 정확히 입장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열광하는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연대는 이제 프로축구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공연문화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전북연대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물론 잔나비의 섭외도 하셨고 무대 연출, 조명, 음향, 큰 경기장에서 완전히 100% 만족은 못 시키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공연 계속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그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북연대는 지난 8일에 마스코트인 나이티와 서치와 함께 전북대병원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지고 병동 곳곳을 돌면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프로야구 소식부터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이제 프로 야구 소식. 전주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신데 완주 유소년 야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명칭. 그대로 전주
1: 북 유소년 야구단 안에 네. 네, 완주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0: 아, 네. 포함되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컨디션 좋아지셨습니까? 자, 이번 이제 두산 3연전 2승 1패, 네. 삼성 3연전 2승 1패로 4승 2패로 지난주는 좋았습니다. 시즌 성적으로서는 21승 1무 21패, 승률 5할입니다. 그리고 네. 리그 순위 단독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지난 6경기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두산과 1차전 경기에서 이 선발 투수로 아담 올러가 이제 나왔는데요.
1: 네네.
0: 1대5로 패했단 말이에요. 왜 또 이거 아담 올러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네, 요새 아담 올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 가장 패배 요인은 결국 흐름을 가져왔을 때 추가점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초반에는 분명히 기아 쪽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 네.
1: 선취점도 만들었고 선발 올로도 안정적으로 버텨줬고요.
0: 네.
1: 득점권에서 상대를 더 압박할 추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야구는 흐름 스포츠이거든요. 잡았을 때 벌리지 못하면 결국 상대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결정적인 장면이 그 6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네, 그렇습니다. 6회 박준순에게 허용한 3점 홈런이 가장 치명적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팽팽한 경기였는데 한 번의 실투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두산 쪽으로 넘겨졌었습니다.
0: 네.
1: 또 후반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아도 찬스는 있었지만 해결이 잘 안 됐고 반대로 두산은 필요한 순간 장타와 집중차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기회를 점수로 연결한 팀과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야, 기회를 점수로 연결하는 팀.
1: 네네.
0: 이것은 이제 두산이었고
1: 네.
0: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
1: 그렇죠.
0: 이 기아다.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문장은 어디서
1: 네.
0: 본인이 만드신 거죠?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자,
1: 감사합니다.
0: 이날 경기 패배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1: 초반 리드오프 박재현 선수의 활력으로 선취첩을 뽑아내긴 했지만요.
0: 네.
1: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기아가 1회 선취점을 올린 후에 2사 만루 그리고 4회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었는데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러면 이런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특히 1차전 경기는 초반에 상대를 흔들어 놔야 되는데요.
0: 그렇죠.
1: 기아는 찬스를 만들고도 결정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 반대로 두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기아가 초반 흐름을 놓친 사이 두산은 승부처에서 홈런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었고요. 결국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말씀 하셨네.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기는 거다.
1: 그렇죠. 살려야죠.
0: 이거 어록으로 제가 한번 쭉해서 보관해 볼게요. 자, 이날 경기 1회 말 박재현 선수가 주루 플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기아가 만든 선취점의 시작 자체가 박재현의 과감한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0-2의 볼 카운트 노스트라이크 투볼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상대 우익수 송구 실책 순간 바로 2루까지 파고들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은 아무 선수나 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0: 네네네. 결국 그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1: 네네네.
0: 네.
1: 박재현이 2루까지 들어간 덕분에 이후 희생펀트 하나로 3루에 갈 수 있었고
0: 네.
1: 김선빈의 적시타 때 바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만약 1루에만 머물렀다면 득점 확률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결국 빠른 판단과 공격적인 주루 하나가 선취점으로 연결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날도 2타수 2안타 3출루를 기록하면서 박재현 선수는 리드오프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자, 두산 2차전 경기를 보죠.
1: 네네.
0: 기아가 홈런 3방으로 두산을 9-3으로 이겼는데 2연패에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기아의 그 공격력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먼저 두산이 1회 초 박준순의 솔로홈으로 선취점을 내줬지만
0: 네.
1: 기아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0: 네.
1: 2회 말 김태군이 좌월 솔로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0: 네.
1: 그리고 3회가 사실상 승부처였습니다. 아데를린 노드리게스가 좌월 3점 홈런을 폭발시키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고
0: 네.
1: 기아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0: 이어
1: 4회 말에는 김규성이 희생플레이로 추가점을 만들면서 5대1까지 달아나면서 상대 마운드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0: 네.
1: 두산도 5회 초 윤준호의 솔로홈런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기아는 곧바로 6회 말 나성범의 솔로홈런으로 응수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0: 네네.
1: 네. 결국 기아는 장타력에서 우위를 보였고 경기 후반 8회 말에도 3점을 추가하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홈런포와 집중력이 살아난 전형적인 기아다운 공격의 공격 흐름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바로 이제 기아의 노장 이 양현종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오면서 3승을 챙겼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투구 내용을 좀 한번 분석해
1: 보세요. 네, 이날 양현종 선수가 정말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5이닝 동안 82구를 던지면서 3피안타 2실점으로 막아냈고
0: 네.
1: 2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타선의 역할을 타선이 역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부분이 컸습니다.
0: 네.
1: 결국 시즌 3승째를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타선과 불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타선에서는 총 9안타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살아났었고요.
0: 네.
1: 특히 로드리게스와 김오령, 김태군이 나란히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을 이끌었었습니다. 여기에 김태군의 홈런, 노드리게스의 3점 홈런처럼 필요한 순간 장타까지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불펜도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양현종 이후 조상우, 김범수, 정혜영, 이영범이 차례로 올라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 노르디게스가 이날도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는 8안타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5개 홈런이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페이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0: 그렇죠.
1: 예, 8경기에서 8안타를 기록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홈런이 무려 5개였습니다.
0: 그렇죠.
1: 예, 3런 홈런 2개 그리고 투런 홈런 1개, 솔로 홈런 2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홈런의 무게감입니다.
0: 네.
1: 단순히 숫자만 쌓는 홈런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거나 승부를 가져오는 순간마다 장타가 터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아델린은 8경기 만에 13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네. 감독님,
1: 네네.
0: 많은 단어의 말씀을 남겼는데 감독님이 너무 빨라요, 말씀. 천천히 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시간은 많은데 빨리 오시면 뭐죠? 틀린다, 아웃이다. 네, 천천히 하시죠.
1: 네.
0: 네.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네.
0: 자, 두산과의 3차전. 두산과의 3차전 경기에서 이제 5대3으로 두산을 잡으면서 위닝 시리즈로 이제 마무리가 됐단
1: 네네.
0: 말이에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말씀해 주시죠.
1: 네, 기아는 초반 먼저 점수를 내주고도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실책이 나온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예, 선발 황동화가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이끌어주면서 경기 중심을 잡아줬고요.
0: 네.
1: 타선에서는 김오령과 김태군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후반 불펜까지 흔들림 없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공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저는요, 중계방송이나 이제 하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투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1: 황동화 선수.
0: 이야, 네. 이 투구 내용 참 괜찮았어요.
1: 네. 네. 요즘은 이제는 단순한 대체 선발이 아니죠. 네, 계산이 서는 선발 자원이라는 걸 다시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네. 네. 6이닝 동안 3실점을 이었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0: 네.
1: 양의지에게 홈런 두 방을 맞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4번의 선발 중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기아가 양현종, 이의류, 기복 속에서 국내 선발 안정감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황동화가 그 공백을 메워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마운드에서는 거의 신형 엔진처럼 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마운드에서 거의 신형 엔진이다.
1: 네.
0: 알겠어요. 황동화의 이름이네. 또 하나. 좋아요. 자, 그런데 불펜 운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1: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예, 황동화가 7회 양의지에게 홈런을 맞자마자 바로 정혜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판단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0: 네.
1: 흐름이 넘어가기 전에 벤치를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정혜영이 이기를 막아냈고 이후에 김범수와 성영탁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깔끔을 했죠. 예, 특히 성영탁은 오랜만에 세이브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예, 기아 입장에서는 필승적 컨디션 회복이라는 수확도 함께 얻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이 황도아 선수가 살아나고 또 정의영 선수가 마무리해서 3분의 2점에 나오는 그런 네네. 선수 불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여요. 이제 투수들이 서서히 살아야 되나거든.
1: 그렇죠.
0: 양현종 이제 국내 선수 큰형님이 잘해주니까
1: 네.
0: 좋아요 저도. 자,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1: 이때 EMR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예. 노트에서 끌려가던 상황에서 김호령이 2루타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요.
0: 네.
1: 김태군이 적시타 이후에 두산 수비 실책이 겹치면서 단숨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EMR 박재현 타석 장면이 결정적이었는데
0: 네.
1: 단순한 평범한 타구가 아니라 강하게 맞는 땅볼 타구였거든요.
0: 네.
1: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을 밟았죠. 기록상 실책이었지만 타구 압박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고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요즘 기아는 박재현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의 이름이 뉴스나 일반 기사에서
1: 네.
0: 다 사라졌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김호령이 또 가끔 한 번씩 고개를
1: 네, 네, 맞습니다.
0: 나 여기 선배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나도 잘한다.
1: 네. 네. 이날 경기에 숨은 MVP라고 봐도 될 그렇죠. 정도입니다.
0: 네, 네.
1: 2루타 적시 3루타의 수비와 주루까지 모두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0: 네, 네. 네,
1: 특히 3회 말 추가점 장면에서는 3루타는 상대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한 방이었거든요.
0: 네.
1: 최근 기아의 외야는 박재현의 성장과 함께 김호령의 경험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아가 두산과의 경기에서 타순의 변화를 가졌어요.
1: 네, 네. 핵심은 김동영을 더 위협적인 타자로 활용하기 위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기존에는 김동영이 4번에 배치되면서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정면으로 받았거든요.
0: 네.
1: 이번에는 3번으로 한 칸 앞당기고 아데들린을 4번으로 배치하면서 공격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들어갔었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면 김도영을 4번이 아닌 3번으로 배치한 이제 뭐 이유가
1: 네네.
0: 짧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 김도영은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주루와 장타를 모두 갖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4번에 묶어두기보다는 3번에서 더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게 공격적인 효율이 더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장타력과 기동력을 함께 가진 타자들은 상위 타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영 역시 타석수를 늘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서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동영 선수가 기아의 대표 선수이면서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간혹 들어와가지고 양념을 쳐줬고
1: 네네.
0: 그런데 요즘은 김두영 선수보다는 이 박재현의 새내기 19살?
1: 그렇죠.
0: 우리나라로 20살이죠?
1: 그렇죠. 20살이죠.
0: 네네. 이 갓난 막 들어온 새내기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김두영 선수도 경기해야 돼요. 잘 됐어요. 경쟁자 하나 생겨서.
1: 오늘 기사 보니까 기철에 이제 이용규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용규인 줄 알았는데 이정범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맞아. 좋은 비유였네요. 네. 네. 자, 결국 로드리게스의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타순 변화의 핵심은 퍼즐이 바로 아레들린인데요. 네. 기아는 그동안 김도영 뒤를 받쳐줄 확실한 장타 카드가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레들린이 합류하면서 홈런 생산력을 높여주었죠.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김도영만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김도영 뒤에 보디가드가 하나 생긴 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주 좋아요. 박자가 네. 잘 맞아요. 자, 실제 경기에서도 효과가 많죠.
1: 네, 완벽하게 폭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흐름 자체는 훨씬 자연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김선빈이 출루하고 3번 김동희 중심을 흔들고 4번 아레들린이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실제로 김선빈은 3안타, 아레들린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상위 타선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면 김도영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겠어요?
1: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김도영만 막자 식의 승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뒤에 장타력이 있는 아데들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김도영과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김도영이 자신이 타격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과 이렇게 해서 이제 2승 1패를 기록하고 네네. 자, 이제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리무진 타고. 그래서 이제 삼성과 1차전 경기 첫 경기를 잡아낸 승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1: 네, 기아는 삼성과의 1차전 경기에서 경기 내내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네. 이에 박산중과 김태곤의 적시타로 먼저 분위기를 잡았었고요. 삼성 추격에도 다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주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집중력이었는데 9회 박재현의 역전 트럼프 이 한 방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놨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4로 뒤진 상황을 5대4로 역전시키는 말이죠.
1: 그렇죠.
0: 네, 역전에 역전을 계속했던 거예요. 네.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주게 하는 TV를
1: 기아 보면서, 팬들은 뭐 난리 났겠죠.
0: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손에 땀을 주는 자, 이 제임스 네일이 투구 내용이 다른 날에 비해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내일은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라기보다는 버텨주는 에이스 역할을 해준 경기였다.
0: 버텨주는 에이스 역할이다.
1: 네네. 아, 네. 삼성 타선을 상대로 큰 2개 없이 경기 흐름을 관리를 했고요. 기아가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최근 기아는 기아가 안정적인 이유는 선발진들이 최소한의 계산이 되는 야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0: 5회까지.
1: 5회,
0: 예. 네, 5회는 무조건 예, 기본이에요.
1: 그렇죠.
0: 그거 못 올리면 다음 해 연봉 깎여요.
1: 네.
0: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그 5회 이내 끝나면 중간 투수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1: 그렇죠.
0: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경기 흐름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있죠.
1: 네, 8회 말이었습니다. 네. 네. 기아가 아무리 마무리 성형탁을 조기 투입했지만 삼성의 박승규의 적시타와 전병우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죠.
0: 네. 네.
1: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특유의 분위기까지 살아나면서 흐름이 그때 당시 완전히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0: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3대4로 뒤집힌 상황에서
1: 네네.
0: 다시 5대4로 재역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1: 결국 한 방의 힘이었죠.
0: 그렇죠.
1: 네네. 9회 초 김태군의 2루타로 만든 기회에서 박재현이 김재현을 상대로 우월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최근 박재현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박재현의 그 당시의 스윙을 보면 야, 이건
1: 스윙 스피드가 뭐 장난 아니죠.
0: 예. 크리테신 뭐 힘을 흔한 말로 생 힘을 쓴 게 아니고
1: 그렇죠. 예.
0: 스윙의 그
1: 예.
0: 속도.
1: 네,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면서 이런 인재가

0: 선수가 펜스 앞, 펜스 뒤로 몸을 던졌죠.
1: 네.
0: 그 공을 잡아내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1: 네.
0: 결국 이런 허스 플레이 하나가 팀 분위기와 연승 흐름까지 살리는 장면이 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승리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0: 단순한 1승의 가치가 있는 경기였다.
1: 네.
0: 기아는 3연승과 함께 시즌 승률 5할 20승 20패 1무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0: 5위 자리도 지켜냈었습니다.
1: 네.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최근 그 기아가 선발은 버텨주고 있고
1: 네.
0: 중심 타석에는 해결을 하고 있고
1: 네.
0: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바꾸는 구조로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한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역시 9회 초 박지현의 역전 투런홈런이었죠.
1: 네.
0: 예, 이범호 감독도 경기 후 가장 먼저 네. 그 장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1: 네.
0: 8회 말 역전을 허용한 뒤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1: 네.
0: 박재현이 결정적인 역전 투런홈런을 쳐주면서 값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네.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아까 패스 말씀드렸듯이
0: 네네.
1: 박재현 선수가 원래 홈런 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0: 네네네 맞습니다. 박재현은 원래 장타형 타자가 아니라 컨택 주루가 컨택과 주루가 장점인 선수였는데 인천고 시절 3년 동안 홈런이 단 한 개였고
1: 네.
0: 프로 데뷔 첫 해인 1군에서도 지난해 1군에서도 홈런이 없었습니다.
1: 네.
0: 퓨처스 리그에서도 3홈런에 그쳤던 선수인데 올해는 벌써 시즌 7호 홈런입니다. 이때까지.
1: 그렇죠.
0: 지금은 김도영 다음으로 팀 내 홈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박재현 선수의 자랑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치죠.
0: 네네.
1: 네. 또 2차전, 3차전 얘기를 해야 되니까.
0: 네.
1: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재현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할 것 같아요.
0: 예, 요즘
1: 기아 타이거즈 방송하면서
0: 네.
1: 박재현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 2차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 네.
1: 2차전에서 2대5로 패하면서 3연승 흐름이 이제 끊어졌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0: 네, 전체적으로는 팽팽한 흐름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6회 초까지 2대2 균형이 이어질 만큼 어느 팀으로 분위기가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접전이었거든요.
1: 네.
0: 선발 이의리가 이기 속에서 버텨줬고
1: 네.
0: 박재현의 투런 홈런으로 기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승부는 6회 말 갈렸습니다.
1: 네.
0: 삼성의 투런 홈런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고
1: 네.
0: 접전 흐름 속에서 나온 장타였던 만큼 기아는 기아 입장에서는 체감상 충격이 더 컸거든요.
1: 네.
0: 여기에 경기 후반 이영범이 사사구를 4개를 허용하면서 흔들렸었고요.
1: 네.
0: 밀어내기 실점까지 나오면서 결국 흐름이 삼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경기였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투수 1위 얘기로 건너뛰어보죠. 이유리 선수의 투구 내용 좀 평가를 해 주시죠.
0: 이유리 선수는 이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3개야, 살삼진 6개, 3실점 3자책을 기록했고요.
1: 네.
0: 구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삼진 6개를 잡아낼 만큼 직구의 힘과 변화구 움직임은 충분히 이력적이었지만
1: 네.
0: 특히 이날 마운드에 4사구가 치명적이었거든요.
1: 네.
0: 선발과 불펜이 합쳐 모두 사사구를 8개를 허용을 했는데 결국 스스로 이기를 키우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주말 3연전을 그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는데
0: 네네.
1: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 기아가 마지막 3차전에서 삼성을 16-7로 대파를 했습니다.
1: 네.
0: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1: 네.
0: 단순한 이닝 시리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1: 네.
0: 최근 흔들렸던 팀 분위기를 타선 폭발로 완전히 바꿔놓은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기아 특유의 공격적인 야구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3차전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타격인데
0: 그렇죠.
1: 무려 안타를 20개나 쳤어요.
0: 네, 장단 20안타가 나왔고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0: 더 선발 전원 안타까지 기록을 했고요.
1: 초반
0: 기아는 초반부터 점수를 내면서 삼성 마운드를 흔들었었고 경기 중반 추격을 허용했을 때도 다시 분위기를 비기닝으로 가져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도영의 홈런도 분위기

0: 바꾸는데 뭐 역할이 컸죠.
1: 네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대형 홈런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끌고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상대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여기서 또 박재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하죠.
1: 그렇죠.
0: 5안타 경기를 했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죠.
1: 요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박재현 선수.
0: 그러니까
1: 네.
0: 그 5안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0: 네.
1: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진짜 5안타를 경기를 아, 고, 어, 기록을 어, 그 기록한 그 박재현 선수인데
0: 네.
1: 출루 이후에 주루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0: 네.
1: 상대를 흔들고 지금 기아는 박재현의 테이블 서터에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중심 타선이 해결하는 구조가 점점 자리가 잡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소개 좀 해주시죠.
1: 이번 삼성전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0: 네.
1: 이닝 시리즈로 끌어올렸는데
0: 네.
1: 다음 주 순위 경쟁에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주중에는 현재 리그 2위인 LG와 광주에서 3연전을 치르고요.
0: 네.
1: 주말에는 리그 4위 SSG와 다시 광주에서 3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상위권 팀들과 연달아 맞붙는 일정인 만큼 지금 기아의 현재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위 삼성과 경기를 했고, 이제
1: 네네.
0: 이번 주는 2위 LG, 4위
1: 네네.
0: SSG입니다. 바로 이웃 앞에 있는 팀들하고 붙는데,
1: 네,
0: 여기서
1: 맞습니다.
0: 이제 힘을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네, 김병철
1: 수고했습니다.
0: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정보가 되셨겠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지를 못하고 6월 1일, 6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에 뵙겠습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정확히는요, 이 다음 문자로 칸두쌤은 요즘 좀 어떠세요? 라는 한 줄의 문자가 더 오긴 했습니다. 처음 보낸 문자로만 보면 한 줄인 셈입니다. 이 한 줄을 보다가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저도 요즘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도 한 줄이었고요. 제가 답으로 보낸 문자도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지인 생각에, 그리고 요즘에 저의 생각에 이전에 한동안의 저의 상황이 여운처럼 떠올랐습니다. 물론요, 문자를 보낸 지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나도 그렇다는 답문자를 받은 지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문자예요. 힘을 더해주는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때는요, 굳이 저의 상황을 내려놓고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저의 답문자에는요, 어쩌면 이미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과 말이 담겨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기운이 가라앉는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진 분도 있고요. 상황이 나아지도록 스스로가 시간을 만들고 지나는 분도 있고요. 지금이 한창 그런 상황,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 그런 마음인 분도 있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말 또는 문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요. 딱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울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보통은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문자를 받았을 때, 왜 그런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상황상, 속으로만 왜 그러실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갖고 물어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물어볼 때도 있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볼 때로 때로는 문자를 보내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는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더 답답한 거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거나 답답하면 그 이유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뭔가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날이 있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맛도 잘 모르겠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는데도 귀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하늘만 보기도 하고요. 길을 걸을 땐 발걸음이 무겁고요. 고개가 숙여져 길을 걸을 때 바닥만 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면서 걸을 때도 있죠. 이런 날은요. 그냥 내가 나한테서 좀 멀어진 것 같은 날들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는 날은요. 물론 정말 어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기운이 가라앉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 앞뒤로 해서 뭔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답답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때가 있죠. 이유 없이 왜 그럴까? 그런데 저의 경우 대부분은요. 작은 고민이나 상황들이 쌓여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은 이유가 없을 뿐이지 오랜 시간 그 이유가 조금씩 쌓여왔던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뭔가 기운이 조금씩 내려갈 상황에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인의 문자에도 그런 생각이 담긴 짧은 단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자를 받고 잠시 생각하고 보낸 듯한 짧은 문자인데요. 내용 자체는 짧은 문자 내지는 짧은 말이었을 텐데요. 실은요. 오랜 시간 누적된 생각과 마음의 문자인 겁니다. 진한테서 문자가 왔을 때요. 기운이 가라앉는다, 우울하다 이 문자가 왔을 때요. 뭔가 긴 위로의 말을 써야 하나 잠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힘내요 라고 해야 하나?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그런데 막상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는요. 뭔가 꾸미거나 더하는 것보다는 저의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무렵에 저도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올 초에 좀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 상승 곡선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말이나 문자는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멍하니 있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한숨을 쉬어도 되고요. 각자 하늘을 한참 바라봐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울함도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하거나요. 누군가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상대방도 왠지 모르게 우울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아 요즘 좀 마음이 그래, 우울해, 아니면 속상해, 아니면 답답해, 아니면 이유 없이 요즘 계속 마음이 가라앉아 라는 문자를 받거나 말을 들었을 때 막 신나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나이스, 잘됐다. 어, 너 우울해?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 말을 들으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 왠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지나고 보면 나 역시 그 말을 들었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마음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생각해보면요.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이나 응원의 힘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은요,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의 방법 하나는요, 파이팅! 힘내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기운을 전달하는 거고요. 공감의 방법 다른 하나는요, 나도 그래, 힘내, 함께 힘내자라는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동감으로 말이죠. 오늘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거나 이유 없이 가라앉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보내는 이런 문자 어떠실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지나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날이 있으면요, 분명 뜨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순간을 이겨내고 보내야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거나 기운이 가라앉고 있을 때 주위에서 괜찮아, 지금은 가라앉지만 마음이 나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를 해도 지금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썩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운 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릅니다. When I Get Old.

크리스토퍼와 청아, When I Get Old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6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6회 방송 내용은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그와 관련한 기억과 이야기였습니다. 카네이션 두 송이를 들고 집에 가던 설렘과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꽃을 숨기던 기억도 있었고요. 아침에, 어버이날 당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꽃과 선물을 내밀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급하게 써드렸던 작은 손편지를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책상 앞에 붙여두셨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얼마 전에 지났죠. 이번 어버이날에는요, 그동안 제가 해마다 어버이날에 드렸던 꽃 화분을 어머니가 폰에 사진으로 담아서 하나하나 모아두신 걸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요, 내가 건넨 마음을 부모님께 건넸던 마음을 나는 가끔 잊고 사는데 부모님은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날은요, 꽃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새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전날 집에 가는 길에 늘 카네이션 두 송이가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 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 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낯섭니다. 그런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 나눴어요. 그럼 지난주 116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 듣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워지네요. 말씀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뭉클한 것인가 봅니다. 방송 덕분에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부모님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리움은 그린 소나무님이 그래서 적어주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거, 그리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더 그럴 테고요.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분들, 일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여러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분도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다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고향에 계신 내 본가에 있는 부모님을 잊고 있다가도 문득 부모님이 생각날 땐 분명 그리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와 비교하면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보다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늘 그러실 것 같아요. 설령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식을, 자녀분들을 떠올릴 때는 그리움으로 와 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역시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대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각이 한켠에 들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늘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지. 평소에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그게 사랑이고 그리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리사랑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요. 가물거나 우리가 물도 그렇죠. 아래로 졸졸졸 늘 흐르는 것 같지만 가물거나 어떤 상황에서 물이 멈추게 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과 닮았을 것 같습니다. 근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버이날처럼 의미 있는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쉬는 날 공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쉬고 안 쉬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공휴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텐데요. 어버이날 공휴일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 히읗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쉬고 싶어서 빨간 날 하나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어린이날은 쉬는데 왜 어버이날은 안 쉬지? 스승의날은 왜 안 쉬지? 올해부터 쉬기는 했지만 이제 노동절이요. 근로자의 날에는 왜 안 쉬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네,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버이날에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과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어디 가까운 곳 마시러 가려고 해도 사실은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주말을 이용해서 보통 주변을 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 전 주말 정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데 어버이날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쉬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따뜻한 사람 이칸도님의 따뜻한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네요. 듣는 이 사람의 맘도 따뜻해지게시리 점점점. 부모님께 드린 꽃 이야기 꽃보다 더 예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버지와 어머니 누워계신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조 부모님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풀 몇 포기 잠시 뽑은 뒤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동생이 점심을 샀고 제가 작은어머님께 용돈을 쬐끔 드렸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동생에게 푸념을 해댑니다. 야,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려고 온 건데 너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라고 아버지한테 말도 해야 되는데 못했네. 절 몇 번 하고 밥만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근데 뭐 아버지도 이해하시겠지. 당신이 사랑했던 동생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고 동생에게 푸념을 했어요. 하산길에 보이는 대로 훑어넣었던 가방 속 할미꽃 씨앗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시 부모님 누워계신 산 주변에 심을 겁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꽃을 좋아했던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을 같이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저 또한 가꾸고 넘어가는 26년 봄의 끝자락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적어주신 사연에서 방송 듣는 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게시리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워라벨 TV님의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도 떠오르고 또 이제 TV님의 마음, 생각, 상황, 일상을 보면서 저의 일상과 대비되기도 하고요. 네, 저와 관련된 주변 네, 이야기들도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글 내용 중에서요.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적어주셨어요. 따뜻한이 아니고 따뜻한. 네.
앞에 따는 쌍디귿이고요. 가운데 디귿은 그냥 쌍디귿이 아니고 드였어요. 디귿.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SNS에도 자주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남길 때 따뜻하다 이렇게 안 남기고요. 따뜻하다 이렇게 저도 자주 남기는 표현이에요. 따뜻하다보다는요. 따뜻하다가 뭔가 더 포근하고 따사로운 느낌, 정감이 저는 있습니다. 따뜻하다가 영어로 warm, hot이라면요. 따뜻하다는 코지나 마일드 같이 뭔가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다는 따스하다, 포근하다 이런 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도요. 당연히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표준어고 따뜻하다는 표준어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뭔가 이게 더 정감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따뜻하다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보통 따뜻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표준어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워라벨TV님의 글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요. 따뜻하다와 따뜻하다는 둘 다 표준어라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이제는 가끔은 이게 이전에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SNS나 아니면 제가 뭔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서 오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맞춤법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저는 따뜻하다는 어감이 좋아서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둘 다 표준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자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 이야기 마무리 글로 적어주셨는데요. 내년에 말씀처럼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친정엄마와 시어머님도 네, 따뜻한 웃음을 미소를 지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기 님이요. 효자이십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네 부끄럽네요. 네, 김상기 님 글처럼 효자일 수 있도록 네, 잊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아드님을 두셨으니까요.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오랜만에 저도요. 어버이날 추억에 잠겨봐요.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도 설레임의 기억은 오래오래 점점점 하트하트하트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그리움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아쉬움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러한 분들이 있겠죠. 네, 부모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커가고 머리가 더 커질수록 그러한 감사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블랙핑크, 고!

블랙핑크 고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6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창밖을 바라보다 가요. 햇볕이 너무 좋아서 이 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책갈피 방송을 들으면서부터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히읗.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책갈피 방송에서요, 자주 하는 이 레파토리? 레시피? 이런 이야기들이 몇개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이야기 한 번씩 하고요. 카페에서 앉아있는 이야기 자주 하고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멍하니 바라보는 뭔가의 창밖을 멍 때리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가족 사진도 그렇죠. 네. 방금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에서도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보셨다고 했는데요. 가족 사진 일부러 보고 싶어서 꺼내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승용차 앞에 자녀분들 사진 내지는 가족 사진을 올려놓을 진열해 놓는 분들도 있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 내지는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끼워두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러 문득 생각나서 그리움에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거나 아니면 책상 정리나 서랍 정리요. 아니면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가족 사진을 꺼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런 때도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추억과 그리움의 멍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서 해월리의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키읔키읔. 빨간 구두 노래를 듣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신었던 생각에 웃음이 묻어났네요. 며칠 전 동네 농신님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봤어요.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네,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의 첫 곡이 가수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였죠. 그 노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실은요,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그리고 노래방 가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여서 오랜만에 그 생각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음질도 좋고요. 그 후로도 저는 이 노래를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몇번 듣기도 했습니다. 은하수님, 해월리 은하수님 글 내용 중에 농신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농신이라면 농사의 신인 거지요. 아,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이네요. 그분을 만난 거, 그분이 고구마 모종 심는 거를 본 것도 타이밍이고, 말씀처럼 우리 연애나 인생도 타이밍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이제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드디어 공동 텃밭에 모종도 심고 씨도 뿌리고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다음 방송, 오늘 방송 이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동아리 구성원 몇 분은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제 부분은 남겨두셨겠죠? 네, 채소도 채소지만, 꼭 꽃을 심거나 씨를 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 공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텃밭 주변에라도 한번 심어야겠네요. 해바라기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보셨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고구마 순을 기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화초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 순 넝쿨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해 다시 그렇게 고구마 순을 키워야지 했는데 물컵에 물과 함께 넣어서요. 고구마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마무리 글 해주셨는데요. 타이밍,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네, 놓치지 않을게요. 이어서 한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라는 어린이날 노래처럼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하는 5월입니다.
생각해보면 365일 감사한 일이 많을 텐데요. 계절 덕분에 감사에 대해 생각 한 번 더 해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글 감사합니다. 한빈님, 제 기억으로는 책갈피에 남겨주신 첫 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 1년 중에 감사의 달이 5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휴일도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그래서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성년의 날도 있죠. 매년 해마다 5월 셋째 월요일. 오늘이네요. 네,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오늘. 아, 성년의 날입니다. 저 대학교 때 성년의 날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좀 그런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 성년의 날이면 의례껏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선배들이 저녁에 말해도 되나? 맥주 같은 거 마치 골프에서 1등하면 와인 와인 아니고 그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흔들어서 축하 그 쭉 뿌려주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막 맥주 같은 거 머리에 붓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 범벅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아, 잊고 있었어요. 성년의 날 이제 5월에도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죠. 5월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선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샴페인. 말하다가 기억났어요. 네, 샴페인이요. 선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설렘과 뭉클이라는 말이 더 뭉클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도 어버이날처럼 늘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살다 보면 잊고 사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시작할 때 누군가 주변에서 문자나 말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다라고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단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함이 없었던 그런 시간 없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근데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선부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설렘과 뭉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날처럼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잊고 있다가도 이런 감정들, 설렘과 뭉클 떠오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심쿵인데 말입니다. 글 감사해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인데요. 그래서 5월에 보면 저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만큼 DJ님도 청취자님도 좋은 날 되세요 하시면서 클로버 이모티콘 꽃 활짝 핀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요. 네, 카네이션 저희 어버이날 지났죠. 아파트 앞 정원에 며칠 전에 나오는데 기존의 아파트에 심어져 있던 나무나 그런 거 주변에 좀 비어있는 공터, 흙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부분. 여기에 누군가 카네이션을 심어놨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며칠 지나고 나서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을 화분으로 받은 그 카네이션을 그 아파트 공터에 심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1m 간격을 두고요. 서로 다른 공간에 카네이션이 있었어요.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 카네이션이었고요. 하나는 분홍 카네이션이었는데 같은 분이 그 두 개를 심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분이 꽃 색깔도 마침 다르고 심는 장소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텃밭은 아니고요. 아파트 공터 지날 때마다 이 공간에 뭔가를 심었으면 좋겠다. 화초를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카네이션 보면서 일부러라도 화원에 가서 작은 꽃이나 아니면 올해 필 수 있는 꽃이나 아니면 화초를 좀 사서 한두 그루 정도 사서 거기 심어놔야겠다. 꾸며놔야겠다. 지나는 아파트 주민분들, 동네분들도 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저는 말이 앞서요. 네, 우선 2주 전부터 시작한 공동 발음도 안 되네요.
공동 텃밭에 먼저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6월 3일 앞두고 나류제 커피 네, 이카운드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동 텃밭에 먼저 채소나 아니면 꽃을 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고구마를 구입해서 물을 담아 유리컵에 꽂아놓고 고구마 순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동 아파트 텃밭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를 사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화초와 관련된 거네요. 진짜 심어서 심는 모습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게 자라게 되면 꼭 사진으로 담아서 나래제갈피에서 인증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감사와 사랑과 죄송함이라는 단어가 점점점이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비슷한 내용들 몇 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처럼 감사,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린이날의 주인공에서, 어린이날의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거겠죠?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40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기도 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렵 이 시점이 되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못 느꼈더라도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망드림님의 글을 보면서요. 저는 또 가수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라는 노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잠깐 가사 읽어드리면요.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 난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눈물 겨웠던 청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죠. 왁스의 황혼의 문턱 노래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어린이날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거겠죠. 라는 글을 보니까요. 문득 황혼의 문턱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엄마의 환한 표정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누구신지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이 바람에 흘러흘러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것 같아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부모님께 확인 도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가져가야 했는데요. 엄마 이번에도 몇몇 등 했어요. 몇몇 등은 몇 등 했어요 라고 하며 자랑하듯 성적표를 드리면요. 성적표는 보지도 않으시고 수고했어 도장 찍어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적표를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시는 장난을 엄마가 치십니다. 도장을 찍고는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성적표를 놓고 자곤 했어요. 동전을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었는데요. 필요한 만큼씩 가져가면 되어서 몰래 가져갈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엄마, 아빠, 이모님 마음 가득 사랑합니다. 웃는 이모티콘 중간중간에 해주셨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곡 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류 책갈피 덕분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학교 다닐 때요.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받았거나 하면요. 그 성적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성적, 좋은 성적 자체로 그리고 상을 받은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만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성적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아, 이 성적표를 보시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 라는 생각에 더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살다가 보면요.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풍경을 보거나 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2회가 되셨지만 예전에 좀 시간적인 틈이 있으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다녀오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자주는 아니죠. 시간 될 때마다 했으니까요. 다녀오곤 했고요. 그런 풍경 보시는 거, 바람 쐬시는 거, 걷기 하시는 거, 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요즘 다니다가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그리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서 좋아했었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세현님의 글처럼 흘러흘러. 하늘에서 아버지도 같이 보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하는 말인데요. 그리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현님 그래서처럼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께요. 바람에 흘러흘러 분명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요. 이런 장면들 있죠. 네. 주인공이, 만화 속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아, 세연님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신청곡으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라디오 체크할 비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짧은 문자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한 줄이었죠. 저도 바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위로도 조언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요즘 주변에 이런 말씀, 기운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뭔가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본인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답답하잖아요. 이유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몸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고민들이, 그런 걱정이나 근심, 상황들이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는 이유가 없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천천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덜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울함은 전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도 응원의 힘도 충분히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염은요, 거창한 위로나 긴 말이 아니다,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힘내!도 좋지만요, 때로는 나도 그래, 우리같이 힘내자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의 곡으로는요,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른 A Thousand Years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에게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전체가 다 기억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겠죠?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아, 항상 5.18이면 생각이 나죠?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기념곡으로 돼서 모든 이 날을 기억하면서 부르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김민기 친구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꽃다지 민들레처럼 김민기 친구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기 노래를 좀 많이 들을까 합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지드래곤 삐딱하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한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지드래곤 삐딱하게까지 세곡 듣고 오셨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들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부터 지금까지 보면 80년대부터 쭉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들이었는데요. 이런 노래들이 이제 광장에서 그냥 놀고 즐거운 축제만 들리는 노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날이 계속 돼야겠죠. 네, 국카스텐입니다. Kick Out.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나 써니힐의 너는 모르지 듣고 왔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말좀 해주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언어를 좀잘 아시는가 봐요. 눈빛이나 몸짓이나 그런 감정 언어가 있는데, 저도 남자지만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좀 화를 내. 아니, 모르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지 모르겠어. 유성의 With Me, 부가킹스, 틱택토.

His song You Do Me, 북악행사 틱택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개그 프로에서 한때 유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개그를 했던 애들이 나몰라 패밀리인가요? 그래서 앨범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은 좀 안타깝고요. 아, 참 그래요. 아, 해령의 반지 하나, 디아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네, 해령 반지 하나, 디아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듣고 왔습니다. 잔나비 노래 좀 들을까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먼데이 키즈 발자국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먼데이 퀴즈 발자국 듣고 오셨습니다. 아, 5.18, 5월 18일, 월요일, 기억되는 날이죠. 아, 잊지 말아야 될 날이기도 하고요. 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서,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라는 표현보다는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널 위한 멜로디 앰프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한주 시작입니다. 모두 재밌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할 노래는요, 봉훈의 어떤 밤이 와도 널 안아줄게. 비주류 차트에 들어가지 않은 노래들 여러분께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네, 오늘 이번 주의 주인공은요, 바로 싱어송라이터 봉훈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싱어송라이터 봉훈 씨는요, 2018년 디지털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또 하루, Another Day라고 하는 싱글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8년 제3회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 장려상을 또 수상한 바 있어서 데뷔 때부터도 주목받는 신예였던 것 같아요. 자, 첫 곡으로 들었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과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의 주인공은 봉훈씨. 네, 노래 듣고 있는데요. 딱 두 곡 들어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네, 발라드를 정말 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발라드를 주무기로 하는 싱어송라이터. 저는 이제 물론 포크나 포크팝에 가까운 음악이라면 봉훈씨의 음악은 정통 발라드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들을 노래는 하루의 끝에 내가 있을게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노래죠.

마지막 기타 소리도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진정성으로 눌러쓴 가사와 섬세한 음색이 상당히 매력적인 뮤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로 이어갈 노래도 아주 타이틀 자체가 위로입니다. 얼만큼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했었던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타이틀곡도 상당히 저도 정말 좋게 들었거든요. 어쩌다가 이 위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졌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봉훈의 위로 듣고 오셨습니다. 봉훈님의 음악이 따뜻하게 들린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 스스로 자체도 노래 가사에서 위로나 공감을 많이 얻었다 보니까 그런 위로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가사를 많이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곡을 쓸 때는 무조건 곡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가사를 쓰고 있대요. 그만큼 가사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멜로디가 번뜩 생각나면 꼭 1절은 마무리를 먼저 지어놓는데요. 그래야 나중에도 작업하기 수월하고 곡이 괜찮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네, 봉훈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저도 공연한 바 있었던 아리랑TV의 라이브온에서 함께 무대를 섰었던 분이네요. 저는 몰랐었지만 뒤늦게라도 이분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갈 노래는 짝사랑이라고 한 노래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스칼렛 킴의 너랑 있으면 첫 곡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가 스칼렛 킴의 데뷔곡이었습니다. 2021년 4월 6일 발매를 했었고요. 보컬을 전공한 탄탄한 보컬 실력을 뽐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어질 노래는 스칼렛 킴 밴드의 바람에게 묻는다.

2024년 3월 11일 발매한 따끈따끈한 노래였습니다. 바람에게 묻는다. 이 노래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아마 익숙하셨을 텐데요. 이 노래가 지난해 열렸던 제1회 나태주 시 노래창작음악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음원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스칼렛 킴 밴드의 오늘이 담겨있는 곡이었습니다. 계속 이어갈 노래는요, 스칼렛 킴의 머리 없어도 라는 노래 듣고

네, 스칼렛 킴의 머리 없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정통파 가수라는 느낌이 들으시죠? 네, 이제는 좀 잔잔한 노래로 분위기 전환해보겠습니다. 소나기, Waltz for 소나기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스칼렛 킴의 소나기 들으셨습니다. 네, 스칼렛 킴의 상당히 동화 같은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예고, 예대, 대학원까지도 다 보컬 음악을 전공을 했다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외길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칼렛 킴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좀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면 빨리 지치기도 하고 세상의 장벽에서 굴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걷는 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외롭고 힘든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스칼렛 킴 밴드의 음악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 스칼렛 킴 밴드의 다들 그렇게 살아. 스칼렛 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도 계속하면서 스칼렛 킴 밴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게 묻는다가 이제 거의 최신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스칼렛 킴을 이 노래 덕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개성 있는 노래입니다. 마늘 냄새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마늘 냄새 남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마늘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귀여운 노래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다른 인생 엿보기 그 속에 묻어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현희의 너영나즈 진행자 현희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와 유튜브 송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궁중 로맨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2006년도 드라마 궁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궁은 참 묘했어요. 우리 현대 시대에 정부와 대한민국? 요런 현실에는 없는? 뭐 왕실이 나오고? 아, 도대체 저 만화야, 뭐야? 요런 느낌의 드라마가 2006년도에 딱 나타났어. 근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너무 신선했어요. 뭐 연예인 같기도 하고, 어우, 마스크는 왜 이렇게 훤칠해? 근데 그 훤칠했던 연예인이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채널에서 또 정부를 대상으로 입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주지훈 배우가 맡았었고요. 여주는 또 그때 당시에 윤은혜 배우였죠. 가수이면서 활동했던. 궁 속에서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던 두 평범한 고등학생 신채경 역할을 했던 윤은혜 배우와 하루아침에 황태자비가 되는 이야기로 궁은 시작됩니다. 고등학생의 교복, 궁중의 예법, 정략 결혼, 첫사랑, 질투, 오해, 성장. 그 모든 것이 2006년 안에 감성 안에 풋풋하게 펼쳐졌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었었던 그 드라마가 2026년도에 있었죠.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궁중 로맨스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21세기 대군 부인입니다. 요즘에 현이가 그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대한민국에 왕실이 있다라는 상상 속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또 여전히 이 배우들은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죠? 궁과 또 근데 결이 약간 다르죠. 궁은 고등학생의 풋풋한 궁중 로맨스였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성인이 된 인물들이 신분, 권력, 선택, 욕망을 두고 부딪히는 궁중 로맨스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주제는 왕자가 변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06년의 왕자는 교복을 입은 황태자. 26년도 2016 왕자는 정장을 입은 대군 자가입니다. 키는 얼마나 이렇게 멋들어지게 큰지. 모델핏이에요, 모델핏. 아우, 너무 좋아. 2006년의 사랑은 나를 선택해주는 사랑에 가까웠다면, 26년의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선택을 하고 밀고 들어가는 사랑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오늘 현희의 너영라디에서는 MBC 드라마 궁과 21세기 대군 부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묻어있던 설렘, 시대, 인물, 음악,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궁중 로맨스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이는 제목만 들어도 막그 설렘이 아직도 확 올라오거든요. 화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월요일 2시잖아요. 첫그 주가 시작되는 이 나른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드라마 궁 과 21세기 대군자가의 설렘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하울과 제이의 포에스 러브 사랑인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06년 궁 고등학생 로맨스의 설렘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방금 들려드렸습니다. 하울과 제이의 포에스 러브, 사랑인가요? 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나오는 순간, 맑다. 맞아. 그때 그 드라마. 그러면서 사랑인가요? 한참 막 어디나 곳곳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왔던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 느껴보셨나요? 교복 입은 채경이가 차갑고 무심한 황태자 이신, 화려하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궁. 근데 그 안에서의 이들의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서 뭔가의 또 양념으로 배우들이 또 있었던 그때의 그 시절, 그 기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궁은 지금 다시 보면 그 요즘에 OTT 케이블 TV에서도 궁 시리즈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감성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통 튀는 채경의 역할. 그리고 황태자비 데뷔로 이제 김혜자분도 나왔고, 그리고 교복, 미니홈피 세대의 감정, 살짝 어색하지만 그래서 더 풋풋한 대사들. 한동안 이 오늘의 주제 갖기 전에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도 싸이 홀드, 그 싸이 홈피를 그 영화 안에 들어 있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영화는 또 다시 한번 다룰게요. 현희의 너영라드에서. 오늘은 궁과 21세기 대군 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만화 원작처럼 그냥 웹툰? 요즘 시대에는 웹툰, 웹소설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6년도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만화야, 영화야, 드라마야? 장르가 좀 부정확한? 그렇지만 중요한 건궁 주인공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도 어른스럽게 정리되지 않았고 좋아하는데 괜히 툴툴거리고 상처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질투하면서 질투가 아닌 뭔지 잘 모르고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는 이게 궁의 진짜 매력이지 않았나라는 현희의 생각이 듭니다. 궁의 신채경은 완벽한 공주였다 아니었다? 완벽한 공주는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이었죠. 왕실의 예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궁에서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었고 궁을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에 들어갔죠. 황태자비가 되는 거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로 밀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그러니 당연히 서툴죠. 어렸을 때부터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 태생부터 교육을 받고 훈육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근데 그 울을 때, 실수를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도닥여주고 그냥 지켜봐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도 그 곳이 낯선 곳이어도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역할들을 데뷔마마 그 안에서의 궁을 지키는 다른 어르신들이 대신 그 시대에도 2006년도에도 해주었다라는 거 가끔은 궁이라는 공간보다 훨씬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나는. 가끔 현이도 그래요. 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 궁이라는 드라마를 회상할 때. 채경이는 궁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궁에 들어가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통 튀는 그 보통의 고등학생의 역할을 궁에 들어가서도 그냥 기죽지 않았던. 자기 다음을 잃지 않았던 사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궁은
그리고 또그 역시 체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김혜자 배우라던가 데뷔마마 이런 어르신들이 그냥 그저 예쁘게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쁘게만 바라보는 그 어르신들도 채경이를 이해하면서 또 신이도 그런 또 채경이를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 곡은 궁중 감성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말없이 장면이 그려지는 곡두 번째 다르 여름 연못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여름 연못. 이 곡은 노래가 없어도 궁의 공기, 궁의 복도, 그리고 인물들의 외로움. 다양한 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궁의 남자 주인공 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신 배우. 멋있죠. 그때 당시에는 신의 배우였어. 갖고 이신 그 자체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는 황태자 역할이었죠.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모든 사람의 로망을 눈초리, 눈총,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이신 황태자.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도 궁이고 신분도 황태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 그런데 정작 이신에게 없는 건 뭐였을까요? 선택권. 누구를 사랑할지, 이게 사랑인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어른이 될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은 이신은 멋진 왕자라서 설레게 한게 아니었고, 오히려 왕자님인데 외로워서 뭔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설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20년 지나고 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궁이라는 드라마, 궁2? 또 나올 법한데,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21세기 대군 부인을 보면서, 아, 궁의 두 번째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 시인은 말은 차갑게 하고 표정은 무심하고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분명히 질투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질투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채경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느끼죠. 알고 있죠. 처음에는 뭐야? 저 재수 없는 황태자.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 때도 있어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도 사실 갇혀 있구나.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궁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그런 체경이 조금씩 이 신을 보면서 아, 너는 궁이라는 하나의 이 감옥? 이라고 하면 넓은 감옥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그런 거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인생 자체도 지금 갇혀 있는 마음대로 살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걸 채경이가 느끼게 되면서 이신이라는 황태자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쳐다보는 그런 각도로 드라마는 현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설렘이 있었어요. 처음엔 티격태격, 그 다음엔 신경이 쓰이고, 어느 순간 그게 연민? 이거 사랑인가? 하는 식인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느린 로맨스 같지만, 바로 그 느림 때문에 오랜 기억에 좀 남는 2006년도의 궁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드라마였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꾸 신경 쓰이면 그게 실작일지도 몰라. 다음 곡은 그 시절의 지금의 감각 그대로 다시 이어보는 곡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현재의 청춘 감성이 있는 노래입니다. 뉴진스의 티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뉘신스의 디토 듣고 오셨습니다. 2026년 21세기 대군 부인. 성인의 궁중 로맨스. 2006년도 궁 이야기를 했다면 26년으로 일단 넘어와 보겠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궁처럼 입헌 군주제가 배경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가상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말 하더라고. 도대체 저건 대한민국이 어디요? 조선이 어디요? 이러더라고요. 아우, 입헌 군주제도 모르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이제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죠. 도대체 저게 드라마예요? 뭐요? 만화요? 소설이요? 영화도 아닌 것이. 근데 또, 지형에는 현대 그 드라마 속 안에서의 배경은 현실이니까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몰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처음 보면서도 궁인가? 궁퉁가?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을 보고 처음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냥 주인공들이 너무 설레게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쁜 군주제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을 하자면 현인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21세기 대군 부인은 궁처럼 이쁜 군주제가 가상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인물들의 나이, 감정, 관계의 방식이 사실은 20년 전과는 약간 다름이 있었어요. 아, 그 친구들이 20년이 훌쩍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궁의 채경과 이신이 고등학생이었다면 21세기의 대군 부인은 성이주와 이한 대군은 성인.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래서 고등학생의 로맨스에서 감정이 먼저 서툴게 움직였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잘 몰라서 싸웠다면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인 로맨스는 좀 다른, 담장에서 뭔가의 설정처럼 느껴지는 담장 키스도 나오고, 능소화가 너무 예쁘게 이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감정만 움직이지 않는 계산도 있고, 책임도 있고,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성의주가 굳이 궁에 안 들어가도 뭐 하나 버릴 거 없고,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커리를 갖고 있는 여성, 채경과는 약간 다른. 사실은 궁에서의 채경은 보통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이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의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이었던 거죠. 정말 지지 않는. 내가 무엇을 얻고 잃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의주는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선택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현이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끔 조금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직접 움직이는. 이 드라마에서 성희주는 이한 대군에게 먼저 말하죠. 저와 혼인하시죠. 그리고 계속 그 스케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21세기 대군 부인 자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 로맨스에서는 보통 남자 주인공이 뭐 그냥 뭔가의 보석을 준비하고 아, 뭐 프로포즈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성희주가 먼저 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도 현희를 좀 설레게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 주인공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왈츠 치는 장면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저런 왈츠는 나
나의 상대가 누구든 나는 정말 기꺼이 주고 싶다라는, 뭐 거기에 자가라면 더없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느낌으로 몰입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자가 사실은 저랑 결혼하실래요? 근데 결혼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성희주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보통의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세상 다 가진 남자여야 된다라는 하나를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성희주가 그 남자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거래의 판을 열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입을 해. 그리고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고 힘듦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아빠한테 그렇게 당당했던 그 성희주가 무릎 꿇고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정말 가슴이 아리면서 설레면서 이 드라마 어떻게 할 거냐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 궁이 내가 황태자비가 되어야 해 라고 흔들리는 이야기였다면, 26년의 21세기 대균 부인은 내가 왜그 자리에 못 가? 라는 묻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게 되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20년이 훌쩍 지나는 위치에서의 주인공들의 바라보는 시점, 마음가짐이 바뀌어졌다고 할까요? 궁의 신체경은 궁에 들어가야 면서 성장을 하고, 21세기 대군 부인 성희주는 궁을 향해 걸어가며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각각의 이신이 있었고, 여기에는 자가가 있었고. 다음 곡 음악 듣고 갈게요. 성희주라는 캐릭터의 결을 생각하면서 골라봤습니다. 남들이 붙인 이름보다 스스로의 이름을 증명하려는 사람. 아이유 음악입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Celebrate였습니다. 21세기 대군부인 성희주를 볼 때 떠올랐던 곡이어서 선곡해 보았는데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증명 뭔가를 가족들한테 오빠한테 성태주 오빠한테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아빠한테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성희주 역할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앞에서 벽을 만나는 사람 성희주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습니다. 후반부에 갔을 때 나 성희주야 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 뭔가의 예산이 다 묶였을 때 성희주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그런 모션도 있었던 그 음악에 딱 어울리는 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는 항상 뭔가에 빠질 수 없는 작아지는 느낌이죠. 신분, 명예만 있는 이가 바로 이안, 왕실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냥 명예만 있는 거죠. 명예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 한쪽이 좀 닮아있는 맞는 부분이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성희주는 가진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있는 것이었고 이한대군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름 때문에 뭔가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단순 로맨스, 설레는 로맨스보다는 처음에는 거래처럼 보이는 동맹처럼 보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보이고 초반 중반 정도에는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그 계약서가 발칵 뒤집히는. 근데 그 계약서 쓸 때도 그냥 알콩달콩 사랑 싸움 하는 것처럼 현이는 보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처럼 보이는 드라마의 가장 그 재밌는 클라이막스 순간이 있고 재밌는 요소를 어디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로 시작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진심으로 흔들릴 때 언제 후반부에서는 그런 대사가 있죠. 언제 내가 좋았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 그 내가 작가도 아니고 내가 배우도 아닌데 마치 내가 배우였던 것처럼 그때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 구궁장에서 처음 만남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리고 또 성희주한테는, 계속 뭔가의, 의미가 이씨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스케줄 조절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때 또 묘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순간이 현이는 그럴 때 이때 좀 느꼈을 것 같은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한번 빠져보고 싶다. 내가 그 순간 이때 이 사람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이미지 영상으로 뒷부분에는 부채 합축선 이렇게 열리는 부채질 하면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보면서도 나하고 똑같은 때 이렇게 설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얘기를 하지만 거래로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진심으로 흘릴 때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신경이 쓰여. 아프다고 하면 뛰쳐가서 잡아주고 싶고
싶고 쓰러져 있으면 내가 안아주고 옮겨주고 싶고 필요해서 잡은 손인데 놓기가 싫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결혼의 선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되어버렸네 하는 그런 지적. 성인 로맨스 이번에 긴장감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한과 데뷔와의 그 관계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순간 아 첫사랑은 데뷔였나? 라는 순간이 잠깐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이한은 성희주였더라고요. 궁의 설렘이 또 저 사람 마음 뭘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1세기 대군 부인의 설렘은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까?의 설렘이 있다면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선택의 설렘? 그 저 사람 마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2006년도의 설렘이라면 26년도 올해의 설렘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설렘이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설렘보다는 위기도 있었어요. 저 계속 이어질까? 아 클라이막스 있을까? 근데 12부작으로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좀 더 연장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의 아쉬움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사랑이 결국 이길 수 있을까? 좀 연장선에서 그 질문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울리는 곡입니다. 아이유의 Love in Sword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좀 잔잔한 음악이면서 두 작품의 26년도의 작품은 좀 잔잔하게 클로징 마무리가 되었던, 그리고 또 2006년 20년 전에는 좀 통통 튀는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작품 모두 다 시대적 언밸런스가 주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 대군을 부인을 보면 재밌는 지점이 여러 포인트에서 나와요.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는 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재벌도 나오고 정치적인 이렇게 소용돌이 뭐 총리도 나오고. 근데 현대식 공간도 비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캔들이 뭔가가 탁 터지며 막 탁탁탁탁 나오고, 그다음에 궁 안에서의 탄일현처럼 그 왕실의 대군, 대비, 정통적인 세계에 함께 놓여 있는, 그게 시대적 언밸런스라고 하면 언밸런스죠.

그런데 반면에 2006년도에는 귀엽고 풋풋했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의 언밸런스는 좀 날카롭게 보이는 스마트폰과 기사, 재벌, 정치, 왕실과 현대식 가구. 요즘 시대의 반영이 정확하게 돼 있죠. 댓글에 뭔가에 좌지우지 되는, 그 다음에 맨 처음 장면에 빨간, 궁에 들어가는데 빨간 옷을,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분위기에 맞춘 궁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계약과 그 다음에 현대식 가구, 왕실과 현대식이 맞물리는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조금 날카롭게 돋보이는 초반에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안에서는 국왕 탄일련 행사 중에 화재가 벌어졌고 궁궐 안에서 혼란에 빠지는 이한대공과 국무총리, 민정훈과 사태 수습을 하는 내막을 살피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데 소화기나 큰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동하지 않아요. 궁이라 그러나 현대식 궁이라면 화재 감지기라든가 스프링쿨러, 비상방송, 119 시스템 이런 것들을 떠올릴 법한데 여전히 궁은 궁으로 그대로 비춰지는. 그래서 드라마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긴장감이 먼저 살아나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 가지고 그퍼 나르는 이런 상황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화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불길이 커지거나 연기가 퍼지면 무엇보다 대피와 신고가 먼저이다. 국민 뭐 요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편에 군주제가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라는 반영이 되는 걸까? 이게 딱 물음표로 찍혀지는 거죠. 좀 아쉬운 장면인 거예요.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 이 두 회 정도는 아니면 좀 급하게 서두르는 마무리하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약간의 아쉬움, 서운함. 드라마 안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여운을, 드라마가 항상 여운을 남기는 게 좋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에 후속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 현인은 좀 개인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운보다는 이 안에서 뭔가에 좀 또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가 연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두 띵크족으로 표현이 되는, 그 다음에 띵크족이 좀 더 마무리가 확실히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현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면 군과 21세기 대군 부인은 같은 군중 로맨스 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시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보여지고, 한 시간 동안 거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희의 개인적인 바램과 설렘을 담아서. 2006년도 궁은 고등학생 채경과 이신이 자기 마음도 모른 채 흔들렸던 이야기. 좋아하는데 아닌 척하고,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하고, 궁이라는 낯선 공간 안에서

조금씩 사랑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야기. 반면 26년도 21세기 대군 부인은 성인이 된 인물들이 사랑으로만 아니라 신분, 권력, 조건, 책임까지 함께 끌어안고 움직이는 이야기. 결국 이하는 군주였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세고 조금 더 위험있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설렘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이 되고 거래가 되고 때로는 생존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재미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질문을 남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왕실이 남아있다라는 설정은 분명 흥미로운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즉위식, 예뻐, 역사적 상징을 가져올 때는 아무리 가상의 세계관이라도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물음표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1세기 대군 부인의 즉위식 장면에서 천세 표현과 구류 명류관 사용이 역사의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고 제작진이 공식 사과를 하여 좀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인이 이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건 드라마니까 괜찮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상상할 수 있고 어디부터 더 섬세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함께 가져가면 훨씬 몰입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는 설레야 하지만 세계관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상상은 자유로워야 하고 역사적 상징은 다룰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21세기 대군 부인이 흥미로운 건 이런 민감한 지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우리는 궁을 보며 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설렜고 26년도 우리는 21세기 대군 부인을 보며 나는 내 삶과 사랑을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같은 궁, 다른 시대, 같은 설렘, 다른 질문. 궁이 풋풋한 사랑의 문을 열었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그 문을 넘어 있던 권력과 신분, 선택의 무게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 문장 남겨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변한 게 아니라 왕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오늘 현희의 너영나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다른 인생 엿보기 지금까지 현희 너영나드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바탕 봄꽃잔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 한철은 덧없이 지나가도 그 향기는 바람결에 실려 오래 마음 곁에 머무릅니다. 대금 한 자락의 여운처럼 하야금 줄끝에 남는 떨림처럼 우리의 인연과 그리움 또한 쉬이 사라지지 않겠지요. 오늘은 꽃이고도 향기는 남아라는 주제로 잔잔한 우리 과락과 창작 그리고 가곡과 영상으로 삶의 향기 한 자락을 띄워보겠습니다. 봄 끝자락의 서정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먼저 검은고 창작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작한 비단 한 개는 정선 아리랑의 선율을 담아 고문고 자리만의 색깔로 나타낸 창작곡입니다. 비단 안개처럼 고요히 번져오는 고문고의 울림. 마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조용히 스며드는 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비단 안개, 고문고 자리.

비단 안개, 검은 꽃자리에 김은선, 최혜지 연주였습니다. 꽃은 저도 그 향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스쳐간 계절의 끝에서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은 어쩌면 꽃보다도 그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흐르는 곡, 꽃지고도 남아있는 향기처럼 조용히 마음 곁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금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솔바람 스치는 산자락에 푸른 기운 머금은 대금 한 자락 길게 흐르고 맑은 숨결 따라 마음 또한 고요히 물들어 합니다. 청송곡 조재수님의 대금 연주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품은 곡. 맑고도 긴 태금 한 자락 따라 마치 오래된 풍경 한 폭을 펼쳐 보이듯 잠시 마음의 시름 내려놓고서 고요히 담겨있는 이 곡에 우리 마음도 조용히 기대어 봤습니다. 옛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요. 다음은 신앙송입니다. 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이연기의 낙화는 꽃이 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룽하룽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꽃이 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한 계절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흩날리는 낙화처럼 담담한 울림을 전해주는 이영기의 시 낙화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카야금 병창을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이효리의 카야금 병창입니다.

춘향가 중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놀이가 가야금 12줄 위에 이야기가 흐르고 소리 한 자락마다 우리의 정서 가슴인 맑은 현의 울림과 함께한 가야금 병창을 들으셨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스쳐간 개들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흐르는 이 소리 또한 잠시의 선율을 넘어 은은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부쳐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지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봄날의 꽃들은 참 정직합니다. 피어날 때를 알고 또 물러설 때를 압니다. 얼마 전만 해도 눈부시던 꽃잎들이 어느새 바람 따라 흩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꽃이 떠난 자리를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꽃은 모양보다 향기로 기억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인연, 짧게 건네받은 위로 한마디, 무심히 들었던 노래 한 곡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득 가슴을 흔들 때가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순간들, 곁에 있던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계절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고요. 꽃은 지지만 그 향기는 바람 속에 남고 우리 마음에도 오래 머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다정함,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음악 한 곡에 잠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여유까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오늘은 아직 따뜻한 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창에도 은은한 향기 하나 머물다 가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우리 시로 된 가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곡은 화려함보다 깊은 여운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한 편의 시가 선율을 만나 가슴으로 흐르는 시간, 오늘도 그 아름답고 그리운 울림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조수미가 부릅니다.

조수미의 가곡 바람이 머무는 날은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끝내 남는 그리운 얼굴, 엄마 얼굴.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처럼 가곡의 은은한 설눈 속을 느껴보셨습니다. 연이어 듣습니다. 모란 동백, 조용남이 부릅니다.

모라는 화사하게 피고 동백은 붉은 그리움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저마다 다른 빛과 향기를 지녔지만 끝내 우리 가슴에 머무는 것은 꽃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정취를 품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지고 향기만 남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파란 녹음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떠나는 봄을 아쉬워합니다. 꽃잎, 웅산이 노래합니다.

웅산의 노래 꽃잎은 스쳐가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가슴에 남는 그리움을 절절히 전해줍니다. 꽃잎처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지만 남겨지는 향기는 마음의 몫인가 봅니다. 한 자락 선율에 실린 그리움을 따라 문득 고향이 생각나는 5월입니다. 보리밭 박화목 씨, 윤영아 작곡, 김화용이 부릅니다.

고향의 초록보리가 바람 따라 물결치는 계절입니다. 그리움도 사랑도 저마다의 결을 따라 흔들리는 풍경. 어릴 적 아련함으로 물든 들녘을 걸어봅니다. 보리밭에 이어서 고향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들으실 곡은 옛동산의 올라입니다. 세월의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은 옛 동산에는 그리움도 머물고 추억도 머물며 바람결마다 지난날의 정취가 어리는데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어디에서 이 소리를 듣는지. 지금 찾아가 보면 많은 게 변해 있는 고향을 보며 그의 시절의 그리움만 안고 옵니다. 한자락 노래에 마음은 실어 그 시절 푸른 그늘 아래로 올라가 보시지요. 옛 동산에 올라 바리톤 최연수가 부릅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다시 듣습니다. 가시 사이로 향기를 피어내는 꽃. 찔레꽃은 어쩌면 우리네의 삶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찔레꽃, 이현실이 부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의 그리움, 어머니의 손끝 같은 따뜻함, 그리고 오래된 골목 끝에 남아있는 봄비까지 한 송이 찔레꽃 향기에 문득 마음이 젖어듭니다. 지난 어버이날 학습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련히 눈을 감으신 채 들려주시던 내 마음의 강물의 선율은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의 시 바람이 오면은 우리 마음 가장 여린 자리까지 스며들어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오면 신앙송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강물 테너 김재영이 부릅니다.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가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도종환의 시 바람이 오면과 내 마음의 강물을 들으며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저마다의 그리움과 사연이 있겠지요. 잔잔한 물결 위에 옛 추억 하나 띄우듯 노래와 시로 마음의 강가에 잠시 머물러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시 한 줄과 노래 한 가락이 여러분 마음 곁에 조용한 물결로 머물렀기를 바라봅니다. 봄날을 떠나보내며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한철의 아름다움은 지나가도 그 마음의 온기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와 소리의 향기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은은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시와 소리의 뜨락 김자영이었습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여러분? 최근 저는 봄꽃과 봄나무를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5월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도 다녀오고 익산 신흥근린공원에도 다녀오고 고창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봄이 주는 생명력을 마음껏 느끼고 왔는데요. 봄나무의 잎사귀는 연두빛으로 싱그럽고 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꽃가루로 눈이 따갑고 콧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보러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화려한 관상용 재배 식물도 아름답지만 오종종 작은 풀꽃이 제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많이 봤던 꽃인데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더 정이 가나 봐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 지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확신을 하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며칠 뒤에 딱 그 실물 신분증이 필요할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신분증이 지갑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방을 다 뒤집으면서 지갑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마음을 먹었죠. 아, 포기하자. 내가 내려놓으면 며칠 뒤에 발견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마음이 지갑 찾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지갑 찾으면 지갑에 스마트 태그를 달아놓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스마트 태그 제품도 막 주문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새벽에 갑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겹쳐오면서 아, 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겹치고, 그래서 그날 완전히 밤을 꼴딱 샜습니다. 평소에 불면증이란 게 없는 사람인데 밤을 꼬박 새서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운동도 못 가고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다가 제 방에 엄마가 와서 지갑 아직도 못 찾았어? 하시면서 이리저리 보시더니 여기 있는데? 하고 제가 몇 날 며칠을 뒤져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5분 만에 그걸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방안을 뒤집어 엎었던 게 생각이 나서 황당해가지고 한참을 좀 헛웃음을 웃고 지갑을 찾아준 은인이죠, 저희 엄마가.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저녁을 또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안에서 물건이 사라지면 엄마를 찾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날 새벽에 찾아왔던 여러 불안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평소에 밝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자는 주의인데 한번 강한 불안에 휩싸이니까 그날은 그거에 대한 평정심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도서관에 갔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라는 이 책을 딱 만났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도서관에서 열심히 읽었답니다. 오늘 책함시에서는 저자 토니 페르난도, 번역 강정선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채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숲을 걷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네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다룰 책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이잖아요. 아, 참고로 DJ는 무교입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이라는 그 부제가 딱 마음에 들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책을 탐독을 했거든요. 요즘 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 불교 박람회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 약 25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많이 관람을 했네요. 관람객 중70% 이상이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관람객 중 절반 정도는 저처럼 무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소유, 힐링, 쉼, 이런 느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겠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페이지. 이 책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불교 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부분만 선별해서 담은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20페이지에서는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삶이 한결 더 유연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부분에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세요? 삶에서 어떤 부분이 더 유연해지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평소에 의연해지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책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의 걱정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사슬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참내 삶이 편리하겠다. 이 물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만약에 보조 배터리라고 해볼게요. 이 보조 배터리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겠다. 충전도 금방 되는구나. 마침 스마트폰 배터리도 금방 닳던데 사야겠어 하고 구매를 하죠. 그러면 그 물건에 의존을 하게 된달까요? 이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걱정. 평상시 다른 상황일 때도 이 물건을 쓸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들이 생기고 여행 갈 때는 이 보조 배터리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여행용 보조 배터리를 또 쇼핑하고 이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방을 살펴보면 비슷한 제품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서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제대로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유에 대한 저의 집착이나 걱정 같은 부분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저의 모습이니까 이게 특별히, 아,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이게 보통의 인간의 생미이다. 이게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다. 누구나 다 그렇긴 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책에 잘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오늘 이 책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을 쭉 읽으면서, 아, 그래. 이 방에 수많은 물건들을 비울 때가 왔다. 이렇게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대청소도 하고, 물건 비우는 과정, 물건 비운 후의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16페이지를 보면 부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경험과 쾌락과 생각에 집착해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길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훈련하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트레스는 건강 상태와 재산, 소유물, 인간관계, 직업,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의 정신은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 3.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게 무해한 행동은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대목에서 스트레스는 인간이라면 늘 발생한다. 그러니 더 이상 환경이나 타인 탓을 하지 말자 라는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탓하지 않기. 읽으면서 탓하지 않기를 또 다짐을 했고요. 언제나 더 좋은 삶, 더 많이 버는 삶, 더 탄탄한 직업 이런 걸 늘상 추구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일지라도 스트레스는 늘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더 탄탄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을 거야 같은, 뭐 예를 들어 돈이 더 많으면 스트레스가 적을 거야 같은 이런 환상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었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조금, 그래 어느 상황이든 스트레스는 있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을 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트에 생각을 기록했는데요. 비슷한 부분으로 40페이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의미 부여라는 파트에서 우리는 자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이어서 우리는 흔히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존중받아야 해. 나는 행복해야 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대체 이런 망상은 어디서 왔을까? 해야 한다는 말 대신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거나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그럴 순 없겠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정된 자아 개념을 내려놓는 방법의 하나다. 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41페이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관심을 주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할 수 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의 제안을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직장 상사가 당연히 올려야 하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두에게 사랑받아도 인간은 불행할 수 있다. 스스로를 잃으면 방황이 길어진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만큼 타인과 세상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더 가볍게 여긴다면 자아에 대한 타인의 공격에 크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공격이 우스워질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내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커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세상이 나에게 항상 친절하길 내가 바란 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친절할 때도 있고 불친절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친절할 수 없다는 거를 잊고 산 것 같아요. 모두가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많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소유, 집착, 고정된 생각들을 내려놓기,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려놓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방법적인 부분도 책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 스스로는 그 명쾌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비우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책에서도 다양한 명상과 수행법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으로도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뉴진스님의 극락왕생.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개그맨 윤성우님의 본명이 뉴진이래요. 영어로 뉴, 새로운, 그리고 플러스 정진하는 진. 그래서 새롭게 전진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불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흥겨운 EDM 리듬에 담겨가지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저도 들으면서 둠칫둠칫했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말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말인 것 같던데, 그쵸?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노래로 되새겨주니까 좋네요. 네. 새겨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책감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갖고 그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붙잡습니다.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면 고통이 생기고 불완전한 인식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파판차, 즉 머릿속 이야기의 폭주가 더해지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욕망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현실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그런 욕망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무해의 실천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천 방식으로 책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 같은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 이런 방법은 사실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뭔가 어떤 이렇게 불교적으로 알아차리고 무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보다도 어떤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작심삼일로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 작심삼일일까? 이런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왕에 시간 써서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하니까 제일 효과적인, 나에게 맞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이런 방식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챙김과 명상과 감사일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과 뭐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공부하고 그 방식들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우, 너무 복잡하다. 이거 명상이랑 감사일기를 쓰려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이러고 이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무언가를 내가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의욕이 때로는 너무 그게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도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록해서 앞으로도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실천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은 187페이지에서 나오는데요. 앞으로 뒤에서도 명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읽을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운전 중이실 때 눈을 감으면 안 되겠지만, 네, 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명상해보거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8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여섯 가지 악기 연주자 알아차리기. 마음과 몸의 순간순간 경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의식의 무대 위 여러 연주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때 이야기나 해설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시각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에 어떤 의견도 붙이지 마세요. 아주 잠시만 그저 바라보세요. 청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만 그저 들어보세요. 주변이 고요하다면 그것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후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미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만 어떤 맛이 나는지 느껴보세요. 어떤 맛도 나지 않는다면 맛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숨을 쉴 때 가슴과 복부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옷이 몸에 스치는 감각과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각, 땅을 딛고선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그저 느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집중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차분한 상태인가요? 짜증이 나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설레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마음 챙김 명상을 해봤습니다. 연습을 끝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따라가 보세요. 왜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인식해 보세요. 지루했나요? 지루함을 알아차렸다면 그 역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의식 속 다양한 연주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 챙김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마음 챙김을 실천을 할까요? 책에서는 마음 챙김을 위해서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먹기 명상, 설거지 명상과 같은 다양한 명상 방법을 추천합니다. 걸으면서,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도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마음 챙김 호흡 파트가 가장 보편적이고 따라하기 쉬울 것 같고, 책에서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작심삼일인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는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였는데요. 포스트잇 붙였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마음 챙김 호흡의 주된 목표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주의 깊게 숨을 살핀다. 만약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판단하지 말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 다시 집중하면 된다. 이 호흡을 훈련할 때는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장소를 골라야 한다. 처음에는 조용한 장소가 훈련하기에 좋다. 그러나 차츰 경험이 쌓이면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가능해진다. 마음 챙김 호흡 명상. 1. 의자나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흔히 명상하면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앉아있는 동안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명상은 졸음이나 무기력을 익히는 훈련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과정이므로 기민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빳빳하게 앉으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주위를 흩뜨림으로 눈을 감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들거나 잠이 올것 같으면 눈을 반쯤 뜨고 1~2m 앞에 바닥을 부드럽게 응시합니다. 4. 손은 편안하게 둡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방석에 앉을 때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 배꼽 근처에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5.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쯤 미소 짓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나 긴장을 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최대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쯤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6. 편안히 앉았다면 호흡을 천천히 깊게 반복하면서 감각을 익힙니다. 7. 깊은 호흡을 몇번한후 정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이때 호흡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를 지켜보듯이 호흡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오고 갑니다. 들숨과 날숨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8. 호흡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호흡할 때 몸의 감각, 코를 통해 가슴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움직임, 팽창했다 수축하는 가슴과 복부, 날숨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편안하게 집중하다 보면 점차 호흡에 익숙해질 겁니다. 오, 제가 진짜 여러분의 뭔가 명상 메이트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번 책함시 다시 들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 함께 해봐도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네요. 전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숫자 세기 호흡 명상이 정말 간단해서 실천에 거부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진지한 톤으로 또 명상 메이트가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샌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다시 둘이라고 샌다. 열을 셀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때로 열 이상을 셀 때가 있는데 이는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부터 샌다.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숫자 세기를 멈추고 그저 호흡을 바라본다. 어떤가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는 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를 읽어보니까 명상 파트 부분 보면 제가 가끔씩 썼던 명상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들었던 명상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어떤 명상 어플이든 간에 거기에 가면은 좋은 명상 콘텐츠가 많이 있구나. 자주 좀 꾸준히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좋은 명상들을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특히 방금 들려드렸던 숫자 세기 호흡 명상 같은 거는 급할 때 언제 어디서든 잠시 실천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근데 화가 나면 자꾸 먹는 것부터 생각이 날까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감사일기에 대한 부분도 명상과 함께 나왔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함양을 해야 될까?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책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258페이지 감사일기 연습. 일기 쓰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감사거리를 4~5가지 씁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괜찮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를 써도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복통이 다시 찾아왔지만 암 진단 결과는 음성이었어 라고 쓰면 됩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물처럼 귀히 여기도록 합니다. 일기에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써보세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엄마인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오늘 제때 움직여주어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감사일기 연습 파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해볼까요? 저는 며칠 전 책감시 대본을 쓰면서 몇분 정도 나오는지 제가 중얼중얼중얼 리허설 혼자 했어요. 안녕하세요, 책감시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혼자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때 잠시 방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제 얼굴이 엄청 즐거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까 누구랑 통화 중이어서 그렇게 신나 보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책감시 대본 써서 리허설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대본을 쓰고 녹음하는 게 내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구나, 즐겁구나 이거를 이제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허설하는 것도 내가 즐겁구나 이래서 알아차려서 아,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책감시 녹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감사함도 있었고 늦게 집에 와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겠지 싶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차하기 좋아하는 자리가 딱 남아 있어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내일도 편하게 나갈 수 있겠다. 감사하다. 이런 주차 자리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감사일기에 쓸 감사한 내용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며칠만 살펴봐도, 물론 화났던 순간도 많겠지만, 감사한 일들을 곱씹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의 감사일기도 궁금한데, 댓글 한번 써주시면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더 쉽게 감사와 호흡을 아예 합쳐서 감사 호흡 연습도 소개해 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책 261페이지를 보면요. 감사 호흡 연습.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숨을 인정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조용히 말해 봅니다.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심하지 않지만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을 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이 책의 구절에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딱 했죠. 네. 코가 뻥 뚫릴 때는, 아, 시원하게 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호흡
이라는 연습도 있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감사한 오늘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 감사함, 감사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듣고 왔습니다. 듣고 나니까 행운이 뿜뿜 한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구름이 예뻐서 럭키, 바람이 솔솔 불어서 럭키. 오늘 하루 청취자분들도 럭키한 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감시 방송.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서 더 나아가서 친절과 연민을 체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전통 불교에서 마음이 머물러야 할네 가지 자리라는 뜻의 브라마 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자리는 바로 자애, 연민, 공감적 기쁨, 평정심입니다. 책에서는 특히 자애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애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했는데 사랑자의 사랑 애자더라고요. 그래서 자애와 연민을 합치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본 자비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러면 자애와 연민을 키우기 위한 실천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애 명상 수련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책 194페이지를 보면요. 자애 명상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 나는 할수 있을 만큼 진행했다. 자애 명상 수련.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1단계.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멘토를 떠올려도 좋고, 혹은 반려동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위와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말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들을 몇분 동안 계속 되뇌어 보세요. 2단계,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친척, 호감이 가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음의 말을 몇분 동안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3단계. 당신 앞에 당신 자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빌어주세요.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어. 안전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너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해. 4단계. 이번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나 세탁소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또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5단계. 이 단계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초보자라면 생각했을 때 약간 짜증나는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자의 명상에 근력이 쌓이면 점차 단계를 높여 정치인이나 당신에게 해를 가한 인물 등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자, 이제는 지구상 모든 존재와 인류 전체를 떠올립니다. 당신의 자아심이 집에서 지역 공동체로 도시 전체를 넘어 나라와 산, 바다로 퍼져 모든 생명체와 사람에게 가닿는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문장을 또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자의 명상,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친절 연민의 마음을 키우기 위한 마음 챙김 수행, 네, 자의 명상 수련법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5단계를 할수 있는 분이면 정말 대단한 분인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5단계가 아까 뭐였죠? 싫어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를 수련해서 이 5단계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수련해서 이제 할수 있게 되면 연마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죠. 혼자, 근데, 나 혼자서 씩씩대면서 열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용서하고 잘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해봤는데 잘안 되네요. 5단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아직 초보자니까 1, 2, 3단계를 먼저 열심히 한번 실천해볼게요. 네네. 298페이지에서는 아잔브람의 명상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하기 쉬운 방법도 있네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잔브람의 명상법. 아잔브람은 위의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자해를 빌어주는 사람이나 동물에 맞게 말을 바꾼다. 예를 들어 그 대상이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 당신의 관절통이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기를. 더잘 주무시기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반려 고양이에게 자해를 빌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굉장히 많은 명상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책에서 근데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는 아까 6단계 이렇게 갈수록 전체 인류에게 자애를 빌어본다. 행복하기를 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302페이지 정도 가면은, 무작위 자애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이제 기원을 보내는 거죠. 네. 자연 속에서 걷고 있을 때, 이제 뭐 쇼핑몰에 있을 때, 주차장에 있을 때, 무작위로. 누군가나 어떤 예를 들어 나비라든가 꽃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하나를 갑자기 랜덤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안전을 기원하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물과 음식이 충분하기를, 평화와 만족이 깃들기를 이렇게 빌어보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무작위 자애 기원도 이렇게 자애 명상을 수련할 때 시간 날때 바로바로 신청하기에 쉬운 명상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명상 파트, 호흡 파트, 검사 파트 잘 읽다 보니까 어느덧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책감시에서는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전 정말 지금 저의 일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 저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감사 일기나 호흡 명상, 자애 명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 오늘부터 하나씩 잘 실천해봐요. 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서 책 감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책 312페이지.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동안 웃을 수 있기를. 타인의 삶과 역경에 관한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불교도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메타, 즉 자애의 마음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자애의 기운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지금 이대로 만족하기를.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5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만큼 5월은 우리에게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듬뿍 안겨줍니다. 봄바람의 훈훈한 실바람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은 없지만 자연의 몸짓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듯 담장을 기어오른 장미 넝쿨은 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여왕의 마음처럼 넉넉함과 푸근함을 선사합니다. 5월의 실록은 청춘입니다. 청춘의 특권을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조성희의 인생은 물레방아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지혜, 물레야, 박해신, 공작새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 입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에 모셔져 있는 목조보살 입상은 17세기 초반 불상조각의 특징인 부드럽고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잘 드러나 있는 불상으로서 2008년 옮겨 봉안하는 과정에서 보살상 아랫부분에 마련된 공간에서 불상의 조성 내력이 적힌 발언문 등총 28점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장 유물 중 하나인 발언문에 1605년 원호를 대표 조각승으로 하여 충신, 청어, 신현, 신금인 등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살상과 보살상의 복장 유물은 조선 후기 사찰에 불전 봉안 형식, 임진, 정유 양난 이후 조선 사찰 재건 과정, 그리고 17세기 불상 조각의 양식, 조각승들의 활동 및 개통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상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 입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인생 역전!
1: 장태희, 청춘창가, 정용일, 운명의 여인, 최우선, 인생 역전까지 들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2-3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피부용 수분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오이에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소리 문화 콘텐츠 쇼.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소리 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문화 콘테스트 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늘 기분 좋게 들리는 오이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성함이 참 좋아요. 오이에.
1: 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네, 오이에.
0: 오이에. 네,
1: 저는 정말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억에 전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0: 와.
1: 네, 기쁘거나, 네, 뭐에 당첨되거나, 뭐, 성적이 좋거나, 예, 뭐 기분 좋을 때 생각나는 이름 오예.
0: 이야, 또 짧게 하니까 또 맛이 또 다르네요.
1: 네, 그냥, 오예. 네, 이자를 좀 짧게 해서 오예 이렇게.
0: 아, 그래요? 네. 와,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방송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예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오이에 씨.
1: 네.
0: 오이에 씨 게임을 보면은 참 얌전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1: 네.
0: 그 행사를 보시니까.
1: 네.
0: 판을 어제가 막 뒤집대요, 보니까.
1: 네. 네.
0: 굉장히 빠른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
1: 네. 행사장에서. 네. 저희 같이 전 가수분들이 가서 느린 노래 부르면은 행사 망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거의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0: 네.
1: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무대에서. 네. 네.
0: 와. 뱀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샥.
1: 네.
0: 오. 근데 센 노래인데도. 네. 많이 세더라고, 노래가.
1: 아, 아 보셨어요?
0: 네, 네, 봤죠. 네,
1: 그렇군요.
0: 와. 네. 그게 어제가는 못 부르거든요. 와. 원래 그런 쪽을 좋아하셨어요?
1: 네네. 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또, 좀 뭔가의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끼를 저는 사실 술 뭐 이런 거를 잘 못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와. 끼를 부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감춰뒀던 끼를 무대 안에서 다 공개적으로 그때.
0: 예. 네,
1: 무대 안에서 공개적으로. 예.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0: 거기다 그냥 왕창. 네, 싹 쏟아내는군요.
1: 네, 네. 그동안 막 참았던 것들.
0: 와, 네. 막 회전하면서, 막 턴하면서, 회전하고 턴하고 똑같은 거죠?
1: 어, 그렇죠.
0: 예, 네, 헷갈려가지고 지금. 아니, 여기 나면 이름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1: 네,
0: 오예.
1: 오예. 네, 오예.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네.
0: 어, 노래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어, 제가 저는, 노래는 어릴 때부터.
0: 네.
1: 했었거든요. 제가 예체능 쪽을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0: 그래서. 아.
1: 합창부로도 활동을 했었고 무용부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제가 20대 때.
0: 네.
1: 청주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MBC 방송국에 가요제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요제, 노래자랑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는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하고선 계속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잠깐 멈추게 됐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0: 네.
1: 제 엄마가 계신 곳에 요양하시는 곳에 갔더니 화려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봉사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1: 네.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 내가 할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0: 와.
1: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야, 거기서.
1: 네.
0: 동요를 받아가지고.
1: 네네.
0: 와, 요양병원에서.
1: 네네.
0: 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때요? 그때 정말 잘했다. 아니면 괜히 했네.
1: 아,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워낙 이쪽에 그 끼는 많아서 제가 늘, 부를 기회는 많았었는데요.
0: 네.
1: 가수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0: 아.
1: 그랬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게 된 게 먼저 가시는 저희 엄마가.
0: 예.
1: 제 마음을 미리 알았지 않았나 싶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0: 와.
1: 있습니다.
0: 네. 예체능이라겠는데 어떻게. 네. 체육 쪽 그쪽이 좀 더 강해요 아니면 이쪽?
1: 아 저는 체육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0: 예.
1: 저는 이렇게
0: 오로지 걸어가는 거?
1: 네.
0: 네 그럴 줄 알았어. 오로지 뚜벅이.
1: 네. 거의 이제 뭐 예체능이 하면은 그건 예술 쪽으로.
0: 예.
1: 뭐 무용 뭐 이런 뭐 노래 뭐 이런 쪽으로는.
0: 아 무용도 잘하세요?
1: 저 한국 무용.
0: 와.
1: 네, 한국무용하고 부전공이 발레로 했다가.
0: 아, 발레. 네, 부전공?
1: 그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예. 재수를 하던가 아니면 2차를 가야 되잖아요.
0: 예.
1: 또 고집 있고 자존심 있어서 안.
0: 예.
1: 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공부에는 또 취미가 없었고.
0: 아.
1: 늦지막게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0: 네.
1: 그때 당시에는 공부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0: 아. 아니 떨어지신 분들이 더 잘해 승질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1: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이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성인이 돼서.
0: 네.
1: 지금서 활용할 게 있더라고요.
0: 와.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그렇게 예사롭지 않게 회전하고 턴하고 똑같다겠죠.
1: 네. 네
0: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와, 네. 아니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 아, 네. 네,
0: 어우, 야, 보통이 안신이다.
1: 아니, 음악에 나오면 몸이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아니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사람마다 네. 턴하고 회전하고는 쉽지가 않아. 아. 어지러워가지고 사람마다 아, 가사 까먹어. 헷갈려가지고.
1: 아,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0: 네, 네. 네. 돌고 나면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네.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1: 그렇죠.
0: 와,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에 씨의 곡 민들레 들어보겠습니다.

0: 오이에 씨의 곡 민들레 잘 들었습니다. 민들레
1: 네.
0: 이 곡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 먼저 떠나간 님을
0: 네.
1: 굉장히 애달프게 기다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래요? 왜 기다려요?
1: 네? 글쎄, 그냥 떠나보냈으면 되는데, 이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애타게 홀로이 기다리고 있는
0: 정말
1: 그런.
0: 슬프네.
1: 네네. 좀
0: 예.
1: 약간 드라마나 이런 쪽에 좀 노래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 네. 아,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나요?
1: 네네.
0: 바라면
1: 네.
0: 이루어집니다.
1: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0: 네네.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1: 네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0: 네. 예. 행사를 어떻게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렇게 멀리
1: 네네.
0: 가본 곳은 어디인가요?
1: 사실은 이제 전국으로 제 지역에서 활동은 많이 못했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전국으로 다녔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주 멀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0: 네.
1: 제가 멀리 가본 것은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곳에서 부산이 또
0: 아,
1: 가장
0: 부산.
1: 부산이 멀지 않았나. 그리고
0: 네.
1: 강원도 쪽에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 좀
0: 아, 강원도는 무슨 일로?
1: 행사.
0: 행사?
1: 네네.
0: 무슨 행사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 날 행사 아니면
1: 아니면 축제.
0: 축제?
1: 네네.
0: 아,
1: 이런
0: 그러시구나.
1: 걸로. 네.
0: 멀죠,
1: 네네.
0: 거기.
1: 멀
0: 지금
1: 멀.
0: 사시는 곳이
1: 아, 청주에 있습니다.
0: 청주?
1: 저는. 네.
0: 자, 오신 길에 청주 자랑 좀.
1: 청주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미적지근이야, 느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0: 예.
1: 일단은 교육의 도시고요.
0: 교육에.
1: 네, 교육의 도시고, 그리고 인심 많고 인적 많은 곳입니다.
0: 교육의 도시, 인심 많고 인정 많고 또
1: 네.
0: 많은 것도 없어요?
1: 그리고 저그 청주로 들어오는 가로수들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0: 아,
1: 네.
0: 가로수 어떤 거예요?
1: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0: 나무, 나무.
1: 네네. 그 길이
0: 네,
1: 있어요. 길이 있는데,
0: 아,
1: 청주로 들어오는 그 길이,
0: 길이, 길목이 좋다는 거죠?
1: 네네네. 네. 그리고
0: 오.
1: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1: 많은 곳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0: 뭐,
1: 곳이
0: 하이닉스
1: 없지만.
0: 반도체 공장 말고.
1: 네, 산당 상성이라는 곳도 있고요.
0: 예,
1: 네,
0: 오.
1: 왜냐면 그 주변에 제가 있거든요. 낭성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0: 아.
1: 제가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곳이 산당 상성. 네.
0: 아, 그래요? 거기 가면 어떤 게뭐 있나요? 구경할까 하고 맛집 두 개를 추천 딱 해줘야 청취자분들이 딱 가죠.
1: 네. 아, 맛집이야는 없고, 구경할 때라는 건 산당 상성하고, 뭐,
0: 예.
1: 오예 얌얌하우스, 뭐, 이 정도면은 뭐.
0: 아, 무슨 하우스요?
1: 오예 얌얌하우스. 네.
0: 아,
1: 네.
0: 아이고, 나 어렵네.
1: 그래서
0: 나 한참 생각했어요.
1: 맛집은 제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0: 네.
1: 구경할 곳은 있어요.
0: 아, 근데
1: 네.
0: 청취자분 오시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싸갖고 와라. 도시락 싸갖고
1: 네.
0: 가서 구경.
1: 네, 뭐, 거기 들, 뭐, 산에도 갔다가, 뭐, 오셔가지고, 뭐, 차 한잔하시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0: 그러시구나. 가볼 만한 곳이 많구나.
1: 네.
0: 생각외로. 문화생활은 어때요, 거기?
1: 문화생활,
0: 네. 할 만한 곳이 많이 있나요?
1: 글쎄요, 제가 거기서, 문화생활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서,
0: 아,
1: 뭐,
0: 그래요?
1: 많은 것들이 지금,
0: 예를 들어
1: 있긴 있죠.
0: 가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뭐 이렇게
1: 제가 제 지역에서는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제가
0: 아
1: 재작년부터는 좀 조금씩 이제 그 지역에 또
0: 네
1: 활동, 뭐 비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한마음 뭐 축제라든지 이런
0: 네
1: 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참여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그냥 지역보다는 전국으로 이제 많이 좀 다녀서.
0: 아
1: 네.
0: 아, 좋습니다.
1: 네네.
0: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1: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노래를 해서 빛을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1: 서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또 가수들이요.
0: 네.
1: 그런데 한 분이 계시던 관중이, 몇 분이 계시던 간에 그 관중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을 때, 그때만큼 너무너무 감사하죠.
0: 나의 노래를
1: 네.
0: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 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1: 네. 네.
0: 오이에 씨의 어떤 가수로서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1: 네, 가수로서 장점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음악으로 제가 이렇게 목표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음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그냥 저는 무대에서 이렇게 관중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냥 무대를 즐겨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네. 거기서 뭐 나의 뭐 이렇게 뭐 부각시킬 것도 없고 그냥 무대를 관중과 함께
0: 즐긴다.
1: 네, 그게 장점인 거예요.
0: 프로네.
1: 네, 장점이에요. 네,
0: 프로들은 즐기잖아요.
1: 네, 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0: 와, 네. 동영상 보니까 정말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시구나. 최대 장점이네.
1: 그런가요?
0: 예, 예. 오예.
1: 네, 오예.
0: 오예 씨가 앞으로 가장 서보고 싶은 무대나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가수분들이 네. 서고 싶은 곳은 가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0: 네.
1: 제가 진짜 꿈이 있다면 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잘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멋진 음향과 멋진 곳에서 많은 관객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그
0: 단독 콘서트?
1: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0: 아,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시다?
1: 네.
0: 네. 하여튼 잘 되길 응원합니다.
1: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그럼 이쯤에서 네. 오이에 씨의 두 번째 곡, 10분만 짬 들어보겠습니다.

0: 10분 만점.
1: 네. 오예.
0: 오예.
1: 오예 씨의 곡 10분 만점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진짜 짬 내야겠어요.
0: 네. 10분만 투자하면은 네.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1: 음악이 네네. 진짜 오예 하면서 놀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네.
1: 와. 어디 직접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 내신 거예요? 아니면 오예 씨한테 곡을 주면서 여기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0: 네. 제가 달라고 했죠.
1: 아, 달라고 했어?
0: 네. 저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아. 주세요. 이렇게 했죠. 네.
1: 와, 그랬어요?
0: 네네.
1: 행사장에서 인기 많겠어요?
0: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1: 아, 신곡이에요?
0: 네네.
1: 죽었어, 인자, 선곡.
0: 다 죽었어, 인자.
1: 다 죽었어, 인자, 진짜.
0: 예. 아, 네. 근데 행사장에서 보면 다 죽었던 거야. 한 번에 앉아있지 예. 못해요. 예.
1: 짬 안 내면 죽었어, 인자. 네. 짬 내도 죽고, 안 내도 죽고, 이거. 네. 아니 음악이 네. 신나잖아요 일단.
0: 네네 경쾌하고. 네.
1: 나 맨 처음에 전주 막 들어갈 때 네. 이거 일어서야 하나 앉아있어야 하나 이게 지금
0: 일어서야죠. 표정...
1: 아 그랬어야 돼요?
0: 네.
1: 아,
0: 근데 네. 워낙 또 이렇게 네. 안전해 보이셔가지고 또 네. 선배님께서 네. 근데 그때는 일어나셨어야죠.
1: 아 네. 그랬군. 내가 자주 죄송합니다.
0: 네. 헛기비처럼 가만히 앉아 계셨죠?
1: 아이고 치고 들어오시는데. 아 짬을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0: 아이, 네.
1: 아이고. 요즘 오이에 씨 가장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0: 관심사요?
1: 요즘 관심사.
0: 요리에 좀 제가 사실은
1: 요리예요?
0: 네, 음식을 손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네네.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요.
1: 네.
0: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패션에 있잖아요.
1: 패션.
0: 네, 제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선 제 패션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래도 멋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가수로 네. 딱 들어오니까 너무 화려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패션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아.
0: 잘못했다간 굉장히 촌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아.
0: 반짝이를 입으면 뭔가 좀 그런데 그렇게 또 입어야지만 또 가수답고 해서 제가
1: 네.
0: 이제 패션에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가수답게 그리고 연예인처럼 될 수 있을까 패션에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1: 와.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뭐 부동산에 관심 없어요? 아니 의식주를 딱 갖추는데 지금 요리에다가
0: 네네.
1: 패션에다가 이제 집만 되면 되거든.
0: 네, 인테리어도 관심 있긴 해요.
1: 있긴 해요.
0: 네, 근데 하지 네. 못할지 못할 뿐이지. 네.
1: 아 그래요?
0: 네.
1: 원래 패션 이쪽에 좀 굉장히 좀 보는 선견이 좋으신가봐요.
0: 아니요, 아니 그렇게 저는 예전에 멋쟁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1: 네.
0: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안 맞더라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떻게 멋을 넘어가지고 화려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0: 네,
1: 바라스가
0: 네.
1: 안 맞는 거죠?
0: 안 맞아요. 네. 네, 네 화려하게 네. 해야 되니까.
1: 네. 네. 아, 이제 멋은 포기하시고 가수로서의 화려하게
0: 아, 네.
1: 10분만 짬을 내세요.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10분만 짬을 내서 네, 네. 아주 과감하게 네,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아니, 요리는 왜 요리를 이렇게 또 좋아하시나요? 요리 평소에 어떤 요리예요? 뭐 서양 아니면 궁중 요리 아니면 한식
0: 그런 거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음식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 아.
0: 노래도 그렇잖아요.
1: 네네.
0: 노래 어떤 노래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똑같이 음식도
1: 아.
0: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해서
1: 아.
0: 네.
1: 다짐을
0: 네.
1: 평소에 잘하시면서 또 다짐이 아니고
0: 네, 잘하지는 않아요.
1: 아.
0: 잘하진
1: 보통?
0: 않는데 네네.
1: 아 보통
0: 잘하고 싶은 욕심.
1: 아 그래요?
0: 제가
1: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시잖아요.
0: 아 제가 노력 빼두고는 보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 와,
0: 항상
1: 노력파예요?
0: 네. 잘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그냥 노력. 네.
1: 노력.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
0: 네.
1: 네. 제가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아, 네.
1: 네.
0: 정말 잘하지는 못하는데
1: 네.
0: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네, 그런
1: 아니,
0: 네, 오해입니다.
1: 점수가 안 나와도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
0: 열심히만 앉아있어도 네. 네, 그렇잖아요.
1: 아니, 그거는 누가 뭐라 못한다니 부모도 말 못해. 책상에 공부하는데 어떻게 웃어 이거.
0: 제가 그거를... 그런 편이에요.
1: 오예.
0: 네. 그리고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1: 네.
0: 볼메라는 볼수록 매력적인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이야.
0: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오래 지켜봐야 돼요.
1: 아.
0: 네. 그리고 제가 멀티가 못 돼서 한 가지 뿐이 못 해요. 그래서
1: 네.
0: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불러도
1: 네.
0: 못 하고
1: 네.
0: 두 가지 일을 시키면은 잘 못 해요.
1: 그러네요. 네, 내가 지금 그래서... 잠시 봤거든요. 아니, 이게 멜동원인가 봐요. 네, 아하, 이따 네. 가지 마시고 저기 좀 잠깐 서 있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알아들. 선배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안 되고 네. 오래 지켜봐야지.
1: 아, 오래 지켜봐야 돼요. 네. 또 하루는 봐야 돼요?
0: 그렇죠. 그러면 쟤 볼수록 매력 있네.
1: 아, 그래요?
0: 엉뚱하고 발랄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아니, 동영상에서 보니까 이미 발랄한 건 내가 감지했어요.
0: 네, 근데... 허당해요, 엉뚱하고.
1: 아, 그래요? 네. 매력은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0: 네, 허술한 또... 게 매력입니다.
1: 아, 허술한 게 네. 가장 큰 매력이네. 허술하게 봤다 죽는 거야. 오, 그러시구나. 네,
0: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굉장히 야물딱지고 그렇게 네. 보시는데 알고 보면 네. 허당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오, 거기에 함정이 있구나. 하, 진짜. 원래 허당인 사람이 네. 사람이 좋거든.
0: 아, 그래요? 네.
1: 그걸 보고 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아 좋은 장점 많이 가지고 계시다. 오. 오이에 씨의 그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0: 저는 패티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스타일,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네. 그분 노래 중에 그대 내 친구여라는 노래를 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인생에
1: 어떤 계기로?
0: 제가 코로나 걸리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 가수 활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친구가 돼준 분들이 관객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주변에 뭐 팬들이 오. 많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그분들이 제가 무대에 섰을 때 박수 쳐주시고 그래도 못해도 잘한다라고 해주신 그분들이 저의 친구였, 제가 내 옆에는 늘 이렇게 친구가 없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혼자인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분들의 그 감사함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대 내 친구여라는 노래가 저
1: 아, 그러시구나. 네. 오, 의미가 있네요.
0: 인생곡

0: 예전에 꿈이 많았는데 꿈다 왔다 갔다 안 왔어요.
1: 꿈요?
0: 네.
1: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지나고 보면 네. 그 꿈들을 다 이뤘어요.
0: 아.
1: 어,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꿈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0: 네, 바뀌어요, 진짜.
1: 전 뭐 선생님 될 거야, 뭐 간호사 될 거야, 나는 가수 될 거야 했던 이야기들이
0: 네.
1: 사실 다 직업으로 다 했었어요.
0: 아, 직업을 했어요. 간호사도 네. 하셨어요?
1: 네, 간호 쪽으로도 한 10여 년 넘게 했었고요. 와. 수술실, 뭐 건강검진실에서.
0: 인자 좀 삘이 나오네. 네네. 이 얘기 하시니까. 오.
1: 네, 그쪽에서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정관 수술, 뭐 네. 이렇게 치질 쪽에 뭐 이런 네. 거라든지 뭐 포경 수술에 대해서
0: 아니 뭐 밑에 쪽으로 말, 위쪽은 없어요.
1: 위쪽에는 뭐 내시경, 위내시경 네. 뭐 이렇게 네. 뭐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빼고
0: 아,
1: 이런
0: 그래요?
1: 건데
0: 아 그래요. 아 밑에는 좀 네. 냄새 나서 위쪽으로 좀 해야지. 아 참.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제가 비유가 조금 네. 강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비유가 강했던 사람이 정말 비유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아. 그 길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제가 또 이 길로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0: 아, 참 직업이 종합 선물 세트네.
1: 네네. 오. 인생 경험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볼수라 매력이 있다더니.
1: 네, 볼매.
0: 볼매? 네. 아 피곤해.
1: 피곤해.
0: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네. 아, 얘기하다 보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지금 헛기비의 주인공 우리 또 우리 진행자 또 선배님과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림문화 콘텍츠 쇼 이렇게 또 즐거운 방송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주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께서 그냥 순수하게 아 오해는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오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예 씨도 매일매일 즐거운 무대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예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예 씨의 목소리로 김난영의 가인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오이에 씨와 함께했습니다.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 난 끝내 그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그래, 이젠 웃어야지.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다.

0: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효과 덜 성가시긴 하겠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벨로모 짓거리가 다오네.
0: 요 투표 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야,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오늘은 제가 장미처럼 빨간 옷을 입어봤습니다. 꽃이 나인지 내가 꽃인지 보려고요. 그리고 알았지요. 분수를 알고 처지를 알고 처신을 자라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벤자민 프랑클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0: 이목 때문에 산하가 아닌 산하의 남동생 김기찬의 초대로 며칠 머무르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인고는 신이 나서 짐을 꾸렸다. 짐의 크기로는 달포는 머무를 기세였다. 상문사에서 가져온 일거리로 한 뭉치였다. 양해를 얻은 것은 자은이나 호은의 깜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고 어디까지나 산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실 저 실을 잡아당긴 결과였다. 자은은 원래의 자은과 산하의 연분이 그리 길거나 짙은 것이 아니었기만을 바랐다. 잠깐 만나서는 들키지 않았지만 산하가 계속 자은을 바라본다면 뭔가 어긋남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 아름다운 여인이 엎드려 부탁하는데 단칼에 거절했다면 그게 더 의심을 샀을 걸세. 얼른 짐을 싸게나. 속없는 인곤이 자은의 차비를 서둘게 했다. 자네가 심심하다고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건 곤란하네.
1: 아, 물론 여기 오고 심심하게 했지. 내 재주에 비해 쓰임이 없이 빈둥거렸으니 이러다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가 초조하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손바닥에 나타난 글씨라니. 그런 희귀한 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면 자네는 개운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가?
0: 남이 입은 어파에 신뢰하는 건 볼성사나워.
1: 어파, 어파라. 목인권이 볼을 부풀렸다. 어파로 죽었다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꼭 뒷소문이 나지 않던가? 사실 그 일을 죽인 것은 누구누구일 것이다. 누가 그 죽음으로 큰 걸 얻었다. 혹은 고민을 덜었다. 어파라 덮어놓고 지나가는 죽음을 제대로 들춰본다면 정말 다 어파일까?
0: 들춰보는 일을 너무 즐기지 말게. 정이 왔으니 들켜보자는 거지. 무엇보다 그 어른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네. 도우는 선물로 들고 갈 떡과 나무를 버드나무 통에 싸주었다. 자은은 여동생이 무척이나 함께 가고 싶어하는 표정임을 알았다. 언젠가 자신이 지었던 표정일지도 몰랐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서 소외되었을 때. 처음엔 호은 오빠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뭐야. 도은이 자은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털어놓았다.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다니.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그런데 이제 언니가 왜 그 장단에 끌려 들어갔는지 이해해. 왜 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했는지. 큰 물을 두 번 건넌 대가로, 이름을 바꾼 대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언니라 부르면 안 된대도. 하고 도은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김무원의 저택은 주변에서 사열댁으로 불리었다. 남산 북쪽 끝자락을 부등지고 지어졌는데 집과 산이 맞닿은 부분에 네 개의 작은 동굴이 있다고 했다. 숫자도 동굴도 불길하다 하여 집토로 피하는 곳이었는데 김무원이 거인이 앓힌 것 같은 동굴마다 금불을 모시고는 불심이 깊은 자는 어떤 흉도 피할 수 있다고 식솔들을 다 잃은 후 집을 지었다고 한다.
2: 그 금불들이 말일세. 겉에 금칠을 한 게 아니라고 하네. 전쟁이 끝난 후 왕실에서 하사받은 금으로 통으로 써서 빚었다는 거야. 두 척에서 세 척 사이에 금불이 넷이라고 들었네. 아주 크진 않아도 귀한 불상인 거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껄끄러운 이야기는 다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인데.
0: 목인권이 그 짧은 시간에 매초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아본 것은 기특했다. 김무원의 자식들에게 묻는 것보다는 곤욕스러움에 있어서도 정확함에 있어서도 나을 테니까.
2: 전형적인 미끼 전략이었네. 신라군이 강하구에서 당의 보급선을 가라앉힌 뒤였지. 그 배엔 겨울을 날 식량이 실려 있었을 테고 재보급은 어려워진 셈이었어. 매초성 안에 당나라군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지. 알다시피 그 지역은 배가 고프다고 근처에서 약탈을 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 민간은 비워진 후였고 사냥을 하자니 그 많던 멧돼지와 사슴씨가 말랐다더라고. 신라군은 성 안의 당군들을 적당히 굶긴 다음 후방의 한주에서 전방의 다른 성으로 가는 보급부대인 척 미끼부대를 보냈네. 김문의 미끼부대는 무장도 일부러 느슨히 하고 수레에 식량을 잔뜩 싣고 걸어갔다네. 노림직한 미끼가 되어 적성으로 가득 회양으로 가득 매초성을 그리 가까이 스칠 리가 없는데 속은 거지 다른 수가 없었던 건지 당군은 기세 좋게 성문을 열어놨고 왜 그랬을까? 말을 숨만 필끌고 왔다면서 말을 잡아먹으면 되었을걸. 군말을 먹는 선택은 원정으로는 군대가 할 선택은 아니네. 나고 자란 땅을 지키려는 이들이라면 몰라도 4만쯤 되었다니 머릿수만 믿었을 테고. 그래서 신라군이 쉽게 매초성을 수복했지. 판세를 바꾼 싸움이었어. 신라군의 손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미끼 부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겨우 네 사람이었다고 하더군. 흠, 불상처럼 내시군. 누구누구인가? 김무원 독군, 독군의 장남 지율, 독군의 오른팔 격인 중봉, 왼팔 격인 두섭이었다는군. 어찌 살았을까? 버리는 폐였을 텐데.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닌 듯해. 곧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사여택은 밖에서 안이 바로 보이지 않았으니 길게 늘어선 담으로 비추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저택이었다. 문에 다가서자 기척을 느꼈는지 두드리지 않은 문이 먼저 열렸다. 자은은 사나를 모시던 하인을 알아보았다.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리로. 두 사람은 사나가 지내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대문이 세 칸,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지내는 건물들이 다섯 칸, 가족들이 지내는 건물은 일곱 칸짜리로 있어서 들어갈수록 장중한 집이었다. 사나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나처럼 또렷한 인상의 젊은 남자도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먹이 묻은 걸로 보아 한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낸 모양이었다. 초대의 이름을 빌려준 손아래 동생 기찬이 아닐까 했고 예상이 맞았다. 남매에게 귀한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차를 대접받았다. 도은이 싸준 꾸러미의 떡도 곧바로 상에 올려왔는데 사나와 기찬은 걱정이 많아서인지 입을 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인곤이 하나 둘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다. 자은이 슬그머니 발로 인근을 찼다. 자은이 익히 할 거라고 사나가 여길 터라 직접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을 인곤이 대신 물어주어야 했다.
3: 다른 형제분은 안 계십니까?
0: 네? 사나가 찻잔을 내려보다가 무슨 질문인가 싶었는지 되물었다.
3: 셋이면 좀 적다 싶어서요.
0: 인곤이 얼른 덧붙였다.
4: 아, 이 친구가 금성 사람들은 다 저희 집처럼 시평지일 거라 여겼나 봅니다. 전쟁과 역기가 지나가고 나니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0: 자은이 대뜸 묻는 백제인을 이해해달라는 듯 사나를 향해 과하지 않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4: 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죠. 사나가 내가 말하라는 듯 옆에 앉은 동생의 무릎을 가벼이 두드렸다.
3: 저를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제가 세 살쯤 되었을 때 겨울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다가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누이와 영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금실이 좋았다고 이 얘기해 주었습니다만 기찬이 담담하게 늘어놓았다.
3: 금술이 좋으셨기에 다시 부인을 얻지 않으신 겁니까? 제가 듣기로 세 번은 혼약해야 금성 사람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4: 잘한다. 무례한 역할. 자은은 속마음과 다르게 인곤을 향해 헛그침을 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시면 바로 이유도 하실 텐데.
0: 내 사람이다 정하시면 한없이 마음을 주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한번 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어머니를 아끼신 만큼 어머니 이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자식이 적어서 어쩌냐. 겨우 둘 있는 아들들에게 혹시나 변고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주변에서 말이 많아도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고요. 이 집에 드나드는 여자는 출가한 뒤로도 가끔 들여다보는 저 하나예요. 비단치마가 이 집 마루를 달리 스칠 일은 없답니다. 금성 사람들이 다 화려하고 방탕하다고 여기시면 곤란해요. 사나가 변을 당한 아버지에 대한 잔잔한 애정을 담아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더 밝게 할 만한 이야기였으리라. 자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봤는데 그저 멀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미운 일적 자은에게 특별히 오래 머물렀던 적은 없다. 애초에 자식들 이름을 다 비슷하게 지은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분이시라니 그럼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고심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번엔 자은이 운을 띄웠다. 이름 뜻에 여러 기대를 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 이름은 단단히 마음먹을 기에 이을찬을 쓰셨고 누이의 이름은 산호산에 어금니아 형의 이름은 이를 지에 율령류를 쓰셨으니까요. 아마도 산호와 더불어 뼈조각 장식물을 생각했겠지만 어금니아가 들어간 여자 이름이라니 심지가 있어 보이고 사나에게 어울렸다. 어금니가 있는 여자라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위기를 구하고자 움직였겠지. 귀찮이 사나의 이름자도 가르쳐준 것은 사나와 장은의 사이를 모르는 척 하겠다는 표명이라나 아니면 정말로 모르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름자 정도는 알리라고 뛰어넘었을 것이다. 그럼 지울님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집의 장자는 어떤 상태인가? 왜 초대의 말은 지울이 아닌 귀찬에게서 온 것인가? 사나와 귀찬 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오라버니는 전쟁 때 부상을 심히 입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증에 시달리고 어떤 날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합니다만 혹 두 분을 반드시 반겨주지 못해도 너그러이 여겨주시길요. 사나가 당부했고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방으로 안내할 줄 알았는데 귀찬이 두 사람을 이끌고 향한 곳은 사열택의 안쪽이었다. 세로로 좁게 난 네 개의 동굴은 간소히 지붕만 얹은 형태의 법당 하나로 갈무리 되어 있었다. 벽이 없기에 법당이라기보다 전실에 가까워 보이는 그곳 한쪽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미리 듣지 않았다면 불경한 자세로 앉아있다고 오해할 뻔했다. 귀찬이 젠걸음으로 다가가 귓속말에 가깝게 자은과 인곤을 소개하고는 지율을 부축해 일으켰다. 지율은 손 아래 남매들보다 겪은 것이 많은 얼굴로 자은과 인곤을 맞았다. 눈 아래와 턱에 베인 흉터가 있었다. 목부터는 오단쪽으로 금갑을 입고 있었다. 갑옷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등을 다친 지율의 상체를 지탱하는 용도인 듯했다. 자은과 인곤이 고개를 숙였다 들자 지율이 입을 열었다. 누이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쉬운 부탁은 아니었기에 자은도 인곤도 대답을 흐렸다. 어릴 때부터 명석하기로 유명했다지요.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만 하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명석한 데다 은밀히 움직여주기도 하시다니.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수가 되어주셨군요. 지난 열을 혼인아가 잊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 어파라는 것에 너무 가깝고 망연히 헤맬 수밖에 없었지요. 염려가 크셨겠습니다. 누가 독군 어른을 헤아려 하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밝혀내고 싶습니다. 자은으로서는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중히 여겨주시되 과히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쩌면 생애 여한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대로 보내드리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2: 네?
0: 인권이 의아하다는 듯 소리를 내서 자은은 그보단 정제된 말로 물었다. 다른 형제분들과는 의견이 다르신가 봅니다. 이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지율은 몸을 돌려 동굴 안을 가리켰다. 안쪽이 보이십니까? 자은과 인고는 전실너머로 지율이 가리키는 동굴 안쪽을 살폈다. 서 있는 곳에서는 네 동굴 중 한 곳이 불상이 설핏 보였고 나머지는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요. 냈다 치장보살입니다.
2: 냈다요?
0: 기한 일이었다. 삼전불의 경우에도 치장보살이 협시보살로 모셔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살이 내신 것도 특이한데 전부 치장보살이라니. 지장은 석가모니불이 떠나고 미래의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는 혼란한 시대에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성불을 잃은 부처라고 했다. 육도를 고루 누빈다고는 하나 특히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로 꼽는 악도에 떨어진 이들을 구하는 보살로 명부전에 따로 모셔지는 게 보통이었다. 지옥에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 절도 아닌 민가의 지장을 내시나 보셨단 말인가. 아버지는 불상을 만들 때부터 악도에 떨어질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김무원이 스스로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의 입으로 들으니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없었다.
2: 형님!
0: 잠자코 있던 기찬이 만류하듯 지우를 불렀다. 집안의 그늘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뜻이리라. 지울이 기찬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내 방에 좀 데려가 주련? 기찬이 이해해달라는 듯 자은과 인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여기서 귀한 금불을 뵙고 가겠습니다. 형제가 멀어지자마자 인곤은 곧바로 불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이 동굴 저 동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은이라고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그 뒤를 따랐다. 정말로 내 불상 모두 지장이었다. 장식 없는 민머리 혹은 두건을 쓴 머리, 석장을 짚고 여의주를 든 모습.
2: 신라 사람들은 불상을 이것밖에 못 만드나?
0: 인곤이 고개를 내저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부 묘사가 거의 없는 투박한 솜씨로 만들어진 불상들이었다. 뭉툭하고 단순했다.
2: 귀한 금으로 불상을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이곳이 남에게 내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다 해도 독군은 불심이 깊으시다 했는데?
0: 왼쪽 끝 동굴의 불상이 다른 새 불상보다 작은 것도 의아했다.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것은 그 금으로 혹시 지울림의 금갑을 만들었기 때문 아닐까? 인구는 자은의 말을 검토하더니 수긍했다.
2: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긴 했겠군.
0: 꺼림직해. 이렇게 꺼림직하기도 힘들어. 공을 세우고 받은 금으로 명부의 부처를 넷이나 만들고 조금 나누어 장자의 다친 몸에 입히다니. 토쿠노루는 대체 왜? 자은의 미간에 골이 깊어졌을 때 기찬이 돌아왔다. 이제 기찬이 말을 마치지 않았으나 자은도 인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을 뵙기로 하죠. 어파를 가라앉히러 온 손님 둘이 의관을 바로잡았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오늘 밤 여러분과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여전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요. 내일 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 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